0: 7월 23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자연의 아리랑 처녀 함께 들었습니다. 신나죠? 꼭 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아도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배우고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내 말투가 이래. 이런 핑계 대면서 그냥 방치하면 자세도 마음도 더 많이 비뚤어질지 몰라요. 뭐든 그래요, 사실. 네. 최미라님께서는 맞아요. 뭐든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무리하게 근력 운동하다가 허리 삐끗해서 일주일 넘게 물리치료 받았어요. 특히 몸 쓰는 건 더 그렇죠. 맞아요. 최미라님 지금은 괜찮고요. 윤동근님께서는 오늘도 미량은 폭염입니다. 아, 미량이에요, 윤동근님. 이번 장마는 진짜 마른 장마네요. 장마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루만 비가 왔습니다. 아, 오늘 대서인데 푹푹 찝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왜 정말 고루고루 좀 뭐든지 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지금 서울이랑 이쪽 지역은 매일매일 비가 내려요. 와, 정말 이번 장마는 너무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러고 지내거든요. 근데 또 밀양이랑 이런 쪽은 이쪽은 또 아, 비가 또 모자라고요. 아, 참 정말. 네. 최미라님, 윤동근님 두 분에게 모두 시원한 아이스커피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방송으로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속상한 이야기, 아니면 너무 바빠서 힘든 이야기,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반갑게 들려드립니다. 문자나 콩 중에서 편한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김상희의 어쩌나 함께 들었는데요. 2135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상금님께서요. 며칠 동안 내내 옥수수 손질하고 난 다음 허리, 목을 비롯해서 온 전신이 아파서 한의원 왔어요. 아이들 말처럼 일 욕심을 조금 줄여야겠어요. 아, 옥수수 농사하신 거예요? 요즘 저도 지인들 분들께서 보내주는 옥수수 예 받아서 먹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 농사 짓고 수확하고 손질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정말 너무 수고스럽죠. 안상금님 그래도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임혜리님께서는요. 현미님 모처럼 쉬는 날인데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잠에서 깼어요. 지금 세탁기 돌려놓고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빗소리와 러브레터 노래소리가 잘 어울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봐요. 임혜린이 계신 곳엔. 그래요. 빗소리랑 노래소리랑 들으면서 잠시 휴식시간 가져보세요.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9884님께서는 이제 태어난 지 87일 된 김도아 봐주러 갑니다. 딸이 할 일이 많다네요. 비싼 모자 사지 말라고 제가 뜨개질로 모자 떠서 치워주었네요. 모자가 이쁘다면서 2주 먼저 태어난 도아 친구 모자도 떠달라고 하네요. 뿌듯합니다. 내 손으로 울 사랑이 도아를 예쁘게 해줄 수 있어서요. 아이고, 손주 봐주러 가나 봐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니 뜨개를 이렇게 잘 하시네요. 어머나 세상에나. 아이고야.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사진.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하시겠습니다.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아구야. 아가가 정말 도와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네, 제 사진 보고 지금 사진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노래 들을까요? 2992님께서 현숙의 사랑하는 영자씨 정해 주셨어요. 좋아요. 신나죠? 김동성님께서는 하사와 병장의 해남 아가씨 정해 주셨습니다. 따라 불러야 되겠어요. 두 곡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Love Letter입니다. 아, 참 노래 신청곡 나가는 동안 따라 부르는 거 엄청 좋아요. 9417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님. 방학한 아이들 위해 엄마들의 필수품이 바로 목탁이라고 해서 어? 저도 주문했습니다. 4남매가 제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떼쓰고 울 때마다 목탁을 두드리는데 꽤 효과가 있네요. 머리 끝까지 올랐던 화가 목탁 소리에 진정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벌써 목탁을 세 번이나 두드리고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케어하며 목탁을 몇 번이나 두드릴지 긴장감 플러스 설렘이 공존하는 아침입니다. 아, 근데 이거 엄청 그 심각한 건데 왜 저 웃음 참느라고 혼났는데요. 요즘 이게 필수품이에요. 아, 또 희한한 세상이네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뗐을 때마다 목탁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 간접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해소 아니면 아이들한테 엄마가 화났다 이걸 알리는 그 신호? 어쨌건 저는 이거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 집에 주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목탁 소리는 왜 저는 듣기 좋거든요. 그 나무통 안에서 울리는 그 울림이요. 두드리면서 뭔가 아, 네, 어쨌건 9417님 오늘 처음 그 문화를 알았습니다. 부디. 근데 목탁 많이 두드려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두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재밌게 지내세요. 아니면 목탁을 두드릴 일이 있으면 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어휴, 아이들 방학해서 지금 정신없는 집 많을 거예요. 9417님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김중선님께서는요. 저는 솔직히 러브레터를 자주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 청취자입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주현미님은 라디오 DJ 같지 않습니다. 이거 칭찬이에요. 어떡해. 잠깐만요. 뒤를 또 끝까지 읽어야 돼요. 꾸밈도 없으시고 과하지도 않으시고 꼭 친한 누님과 전화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칭찬이네요. 아,

임중선 씨,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어쨌건 제가 노래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이게 뒤에 붙는 이 DJ 뭔가 맞는데 DJ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제가 추구하는 그런 그 스타일입니다. 누나 같고 여동생 같고 언니 같고 또 어? 그런 어떤 땐 엄마 같고 좋아요. 아주 제대로 봐주셨어요. 바쁘신가 봐요. 자주 듣지 못하신다는 거 보니까 늘 건강 챙기시고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아이고, 7233님께서는요. 생일인데 장염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저런. 다이어트 중이라 생일날 하루만은 실컷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속상해요. 여름철에 모두 음식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아, 장염은 정말 좀 오래 가요. 나았다고 그래서 또 바로 이런 게 먹는 거 다시 바로 이렇게 평상시 먹는 것처럼 해도 안 되고 근데 또 너무 조심해도 안 되니까 잘 컨디션 봐서 약은 드시고 있는 거죠. 감자, 바나나, 네, 이 정도 괜찮습니다. 7233님,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아이고, 오늘 생일인데, 제가 생일 축하해 드릴게요. 나으면, 장염 나으면 그때 또 맛있는 거 드시면 되죠. 8560님, 김영애의 한 여자의 길.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영수님께서는 정종숙의 새끼손가락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양다영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돌싱녀입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결혼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시간들을 계속 견딜 수만은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혼이란 것을 했습니다. 미리 각오는 했지만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참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힘들다는 소리는 주위에도 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괜찮다고 더 씩씩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으로 남들 모르는 눈물을 삼킨 적도 참 많았는데요. 바로 그때 정말 좋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 남자지요. 그 사람이 저에게 좋다는 고백을 해왔을 때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괜히 미안한 마음에 그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지만 좋다는 말은 안 했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으니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말자고 괜히 차갑게 말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저의 냉랭한 태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뾰족하게 말을 해도 둥근 마음으로 감싸주었고 한결같이 저를 위해주는 모습으로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이제 엄마이기 전에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이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랑 앞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이 남자랑 함께라면 우리 아이와 함께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이 남들과 달라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벽에 부딪히다 보면 지쳐서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에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 서로에게 비바람이 불면 막아주는 큰 소나무처럼 늘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영석 씨, 오빠가 있기에 어제도 오늘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꼭 잡고 이쁘게 지내보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민식의 나의 사람아였습니다. 오, 김을희님께서요 사연 들으시고 사연자님이 행복해져요.

힘듦이 찾아와도 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 우리 오늘 엄청 응원 많이 해주세요. 1402님께서는 두 사람 마음이 단단하면 주위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건 축복이죠. 오, 네, 이렇게 글 주셨고, 이소형님께서는요, 당연히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힘차게 발걸음 내디뎌 보세요. 길이 없으면 까짓거 내가 만들면 되지요. 화이팅입니다. 오, 멋진데요, 이소영님. 맞아요. 길이 없으면 예, 만들면 되지요. 그리고 또 두 분이서 함께 만들면 더 쉽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데 일부러 아닌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머리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밀쳐내도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게 사랑이죠. 저는 양다영님의 행복해지고 싶은 용기 응원해드리고요. 두 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굳건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양다영님에겐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사랑하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5742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들과 딸과 남편과 함께 영덕 후포항으로 바다 보러 갑니다. 가는 동안 호호하하 너무 즐겁습니다. 현미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지금 가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런데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러브레터에 전해 주셨네요. 네. 잘 다녀오세요. 영덕 후포항. 비는 지금 안 내리나요? 안전 운전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안상오님께서는요, 현미님, 오늘 점심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날도 덥고 기력이 떨어져서 영양 보충하려고 장어 먹기로 했어요. 오호. 더운 날에 다들 기력 보충 잘 하시고 현미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장어 기력 보충 좋죠, 안상호님. 친구분들과 함께 막 식사하면서 지난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 분위기도 기력 보충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신청곡 임혜리님께서 신유의 애가 정해 주셨어요. 2417님께서는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들려드려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11: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2: 메디힐 토너 패드.
1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박주호님께서요. 현미님, 저는 포천에서 닭도 키우고 텃밭 등을 가꾸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고 항상 바쁘답니다. 닭 먹을 배추잎도 자전거 타고 실어 나르고 바쁘지만 매일 신선한 계란 먹는 재미로 힘든 줄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아하, 포천이요. 저 6월 마지막 주에 포천 공연 갔는데 저 갔을 때 저 거기서 포천 그 닭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달걀을 선물을 받아서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맛있던지요. 네, 그 농사를 짓는 텃밭을 가꾸는 남편분을 뒷바라지하는 박주호님. 아유, 네, 좋아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포천, 아, 좋죠. 9156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평균 연령이 60대인 여성 밴드에서, 오? 제가 보컬을 맡고 있어요. 멋져요. 취미로 하고 있지만 가끔 공연도 해요.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데 지금 연습곡이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랍니다. 꼭 들려주세요. 어머, 밴드요? 제가 또 밴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디서 연습하세요? 구경 가고 싶네요. 신청곡, 아하, 지금 연습 중인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아, 2부 끝곡으로 같이 듣고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밴드 이름이 뭔지도 궁금하고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노래 함께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풀려가는 도로 위로 오전 교통량이 많습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사상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옥포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여전히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도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춘천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지금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정릉램프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최현미의 러브레터 2부입니다. 2부 시작했는데요. 2부 첫 곡으로 수아진의 파초 함께 들었어요. 이소형님, 최경숙님, 2043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4729님께서요. 현미님, 텃밭에 복분자 나무가 작고 큰 것들이 8그루 정도 있는데요. 올해는 고맙게도 너무나 많은 열매를 달아준 덕에 한 달 내내 아침 저녁으로 복분자를 따고 있답니다. 너무 더워서 힘든데도 나무 아래 소복히 들려있는 복분자를 보면서 딱 요것만 따야지 하고 앉아서 한 주먹을 따고 일어서려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면서 어지러워서 풀썩 주저앉아버렸네요. 아, 이래서 여름에 무리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것만 하자 하는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물도 마시고 차분한 현미님의 목소리 들으며 진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엔 진짜 모두 우리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겪어보니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이고야, 오늘 아침에 그랬군요. 오, 4729님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뭐 이 지금은 솔직히 좀 이른 아침인데도 이 정도면 진짜 한낮엔 절대 안 되고요. 혼자서 이렇게 반일 하시는 것보다 꼭 누구하고 같이 옆에 함께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유, 천만 다행입니다. 4729님, 그나저나 복분자 얼마나 많이 달렸게요. 아유, 빨간 것들이 예쁘죠. 오늘 이런 경험 하셨으니까 이 여름 조심조심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도 다 잘 들으셨죠? 네. 4729님, 이런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4729님, 흑마늘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 소식 전해주세요.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 또 요즘 즐겨 부르는 애창곡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반갑게 들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오규원 시인의 빈자리가 필요하다 입니다. 빈자리도 빈자리가 드나들 빈자리가 필요하다. 질서도 문화도 질서와 문화가 드나들 질서와 문화의 빈자리가 필요하다. 지식도 지식이 드나들 지식의 빈자리가 필요하고 나도 내가 드나들 나의 빈자리가 필요하다. 친구들이에요. 내가 드나들 자리가 없으면 나의 어리석음이라도 드나들 빈자리가 어디 한 구석 필요하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윤정하의 빈자리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오규원 시인의 빈자리가 필요하다 함께 했는데요. 하루 종일 스케줄이 빡빡하게 꽉 차고요. 머릿속도 온갖 생각들이 빼곡하면 안 그래도 힘든 하루가 더 힘들게 느껴지겠죠? 잠시 쉬어가는 빈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 정보가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빈자리도 필요하니까 우리 아무리 바빠도요. 중간중간 시간과 마음과 생각의 여백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1528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며칠 전에 문자 드렸던 시흥시에서 한정식집 운영하는 모녀입니다. 오! 어제 러브레터 듣고 찾아와 주신 손님이 계셨어요. 매장에서 청취자를 만나니 유독 더 반가운 거 있죠. 오늘도 정성껏 조리해서 손님들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 준비 중입니다. 러브레터에 감사 말씀 전하려 문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에 제가 메뉴 너무 뭐 청국장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우리 러브레터 가족이 직접 가서 방문하셨네요. 아유 또 이렇게 따뜻할 수가.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다 감사합니다. 1528님도 감사하고 예, 직접 일부러 찾아주신 우리 러브레터 네, 가족도 감사하고 아유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저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좋아요. 김미영님 최백호의 그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또 신영철님께서는요. 강승모의 사랑아 청해 주셨고 0953님 김상배의 노을빛 서해대교 청해 주셨고요. 고진석님, 양수현님, 박상철의 자오가 박상철의 자오가 오랜만에 듣네요.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곡들 쭉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네. 이범종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산 지킴이 자연환경 해설사로 일하는 이범종입니다. 한라산 지킴이. 네. 한라산 중턱 람사르 습지인 1100 습지에서 자연환경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보다 7, 8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와우, 제주도 한라산. 그렇군요. 오, 습지.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정보로만 봤지, 접했지. 아, 가고 싶네요 갑자기. 네, 이범종 자연환경 해설사님 멋지십니다. 오늘 제주 날씨는 어떤지요? 거긴 시원하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오, 숲. 아, 자연환경 해설사이신데 우리 러브레터와 함께해 주시니까 너무 좋죠. 러브레터가 좋아요. 네. 안송이님께서요. 현미님, 남편 따라 테니스 배우는데 제가 못할 때마다 너무 응? 화를 내요. 아, 남편과 취미생활 함께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자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제 마음 몰라주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요. 맞죠. 꼴보기 싫죠. 아니, 못할 수가 있는 거지. 화를 내는 건. 네, 남편분 안 돼요. 반성하십시오. 아,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요. 근데 화를 낸다는 게 좀 애 같아서, 아유, 우리 마누라 좀 잘했으면, 이런 마음이면 모르는데 화를 내는 건 좀 아닌데요. 근데 안송이 씨는 테니스가 좋아요? 그러면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꼭 굳이 남편하고 같이 뭐 취미를 함께 하고 싶어서 했다, 나하고는 별로 안 맞는데 그러면 다른 취미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희숙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오늘은 시고모님의 74세 생신이고요. 닷새 후엔 66세 남편 생일입니다. 저는 농사일을 하는 수줍음 많은 주부랍니다. 오, 쑥스러워서 대놓고 말을 잘 못해서 러브레터에 사연 수줍게 보내봅니다. 시고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남편한테도 축하하고 함께 행복하자고 전해주세요. 항상 일하며 잘 듣고 있어요. 오희숙님, 수줍음 많은 주부라고요. 저 그 수줍어 하는 거죠. 그 모습 정말 예쁜데. 예쁜 오희숙님. 네. 시고모님 생신도 축하드리고요. 남편분 생일도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김윤숙님 신청곡 주셨어요. 현미님, 구창모님 새 앨범 좋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신곡 또다시 마주친 그대 신청해요. 아, 그래요? 구창모 선배님 앨범 나왔어요. 김윤숙님 외에도 오늘 정윤성님도 구창모 씨 신곡 나왔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구창모 씨가 무려 36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이네요. 오, 송골매 시절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오마주한 노래라고 하는데 또다시 마주친 그대? 오, 제목도 좋아요. 진짜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 들을 수 있겠네요. 김윤숙님, 정윤성님에게 모두 시원한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신청곡, 네, 같이 들어요. 그 전에 2415님께서 청해주신 혜은이의 질투, 먼저 듣겠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서른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팬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전설로 남아있는 가수가 바로 배호 씨인데요. 배호 씨의 많은 히트곡들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 요즘에 방송에서 듣기 힘든 명곡들도 정말 많고요.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1970년에 발표한 막차로 떠난 여자입니다. 배우 씨의 목소리와 창법은 너무나도 독보적이어서 여러 가수들이 배우 씨를 따라해보지만 한계에 부딪혔고요. 레코드사에서도 제2의 배호를 발굴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배호 씨의 매력을 쫓아갈 수 있는 가수를 만나지 못했는데요. 배호 씨는 스테디

스탠다드 팝 가수 스타일의 묵직한 저음을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으로 강조하고요. 노래의 절정 부분에서는 애절하고 애틋한 고음을 구사하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짜릿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도 배우 씨가 노래하면 더 진하고 깊고 애틋하게 들리는데요. 이런 배우 씨만의 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배우 씨의 노래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우 씨의 매력이 잘 담겨있는 노래가 바로 1970년 막차로 떠난 여자인데요. 이 노래는 정진건 씨가 작사하고 백영호 씨가 작곡한 곡으로 백영호 씨는 배우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 가수들에게 노래를 거의 다 주었는데 배호만은 특별히 달랐다. 곡을 주면 곡은 듣지 않고 가사만 보고 또 보고 이 가사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 가사에만 심취하였다. 배호는 특별한 가수였다. 가사에 담긴 수많은 사연들을 한 소절 한 소절 노래에 담아낸 배우 씨의 목소리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막차로 떠난 여자입니다.

0: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937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저는 3남매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벌써 취업도 하고 제대도 했고요. 막내는 이제 대학 신입생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번에 막내가 처음으로 넣은 예금이 만기라서 찾으러 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용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게 벌써 500만 원이 넘네요. 누군가에겐 적을지 몰라도 우리 막내에겐 정말 소중한 돈이고 경험이라 축하해 주고 싶어요. 은정아 축하해. 아이고 네. 아 오늘 은정 씨 막내분 적금 500만 원 타는 거 정말 축하합니다. 와, 이게 좀 경험이고 그런데 뭔가 아주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9376님 참 네, 따뜻한 엄마일 것 같아요. 사연 감사합니다. 3남매 엄마라고요. 아하.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이 대설하죠. 네,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이무송의 영순위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 수월하게 잘 풀리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반갑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천호대교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잠실 철교 부근 2차로에서 역시 사고가 나면서 천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먼저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되고 시흥나들목 진입램프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와 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후로 판교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강릉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무창포 부근에서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6763님이 주셨는데요. 저 98년생 직장인인데 장마철 되면은 온몸이 쑤시고 일하기가 싫어져요. 어떡하죠? 98년생이면 20대인데 20대가 비 온다고 온몸이 쑤시면 나 56세야. 난 어디 묻혀야 되는 거야 지금? 예? 지금 저 그렇게 좀 종합병원 가야 되는 선배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싫을 때는 셀프 회초리가 있죠. 예, 카드값, 잔고, 원천징수, 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목요일 생방송 출발합니다. 오마이걸의 노래입니다. 돌핀.

0: 일으켜.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오늘 목요일에요.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아, 제가 기침을 좀 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 보고 계시는데, 감기 걸렸냐고.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예, 좀 아이스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렇게 찬바람이 확 불면 기침이 예전부터 많이 났어요. 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길어야 한 10년? 10년만 해도 정말 허상이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휴식 아닐까요? 어디로 갈까나라고. 예, 글쎄요. 예. 지금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11년 동안 나와서 라디오 생방송을 하는 건 그냥 아침마다 나갈 때가 있다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자, 여러분들도, 예, 좀 지치고, 예, 습하고 힘들지만, 기운들 내시고, 예, 일할 수 있고, 나올 때가 있고, 나를 반겨줄 곳이,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로 휴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목요일 오늘은요, 현영의 소신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희 씨하고 고영배 씨가 함께 해주시는데, 예, 여러분들이 주신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는 변함없이, KBS 쿨FM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예,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쭈꾸미 볶음 드릴 거니까 저희가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혹시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공감이 되는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쭈꾸미 볶음을 지금 저희가 볶고 있거든요. 앞에서 지금 아우 냄새. 예, 볶고 있으니까 예, 드릴 테니까 예, 얼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이현희 고영배 씨 모시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1: 뭐니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숙모 고모 매제 오늘도 살뜰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현이
3: 고영배
1: 소신 발언. 자, 저 모델 겸 축구인이죠. 모축 이현희 씨. 무대 위의 프린스 무스 예, 고영배 씨. 두 분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영배 씨는 퍼펙트 데이 저 잘 끝났습니까, 공연?
3: 아, 2주간 그 네. 7회 하는 소극장 공연 잘 마쳤습니다.
1: 네네. 네. 죄송하게도 저는 못 갔는데 우리 제작진이 갔대요.
3: 네네.
1: 왕자님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날아다녔다고 맞습니까?
3: 아, 사실... 그 앉아서 하는 공연이어가지고
1: 예.
3: 날라다니지 않았습니다.
1: 아니 그 날라다녔다 날라다녔다는 게 뭐 그게 무슨 피아노 줄을 달고 날라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3: 예.
1: 공연 안에서 이제
3: 아니, 그래도 서지도 않았는데
1: 예, 예.
3: 걷지도 않았는데 날랐다는 건 좀 앉아서 피아노 치면서 했는데 네,
2: 네, 아니 네. 왕자님 옷은 맞습니까? 왕자님
3: 아, 오셨던데 조금 옷이 조금 아방가르드했어요.
2: 그랬어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3: 아 저는 그 제작진을 예, 예. 정말 여기서만 뵙잖아요.
2: 어, 그렇죠, 그렇죠.
3: 솔직히 말해도 될까?
1: 왜,
3: 처음에
1: 거기서 못, 봤어?
2: 못 알아봤어요.
1: 무대에서?
3: 공연장 그 대기실에
1: 네.
3: 와주셨는데
1: 네.
3: 아니 누구도
2: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
3: 그 정도로 낯선 거야.
2: 왜냐면 누구? 배경이랑 같이 기억하니까
3: 여기를 같이 기억이다
2: 같이 기억하니까
3: 아, 너무,
2: 맞아, 맞아.
3: 너무 감사해. 아이고 와주셨어요.
1: 누구세요 그랬어요?
3: 1초 그 바로 알았죠. 1초
2: 아, 맞아 누구? 맞아 나 그럴 때 많아요.
3: 아, 뭔지 알죠?
2: 어, 나 너무 많아 그럴 때.
3: 길에서 만나면 진짜 헷갈릴 때
2: 맞아,
3: 있어.
2: 맞아 맞아 네. 상황이랑 같이 기억을 하기
3: 맞아 네.
1: 그래도 저렇게 저 티켓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멋지다. 공연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초대권 아니죠?

0: 초대권.
1: 조용하게. 아, 나
2: 그거 예의지 사람아 초대권 좀.
0: 그걸 안 짚는 게 예의 아닐까요?
1: 아, 그러니까요. 뭐. 굳이 물어보세요.
0: 제가 와달라 부탁드린 건데. 아무래도 오래 뵀는데.
2: 그러면 저 뭐 꽃다발 같은 거 사왔습니까?
0: 그럼 그럼.
2: 꽃다발도 안 사왔어? 뭐야 이게?
1: 우와.
2: 누구 생일이에요?
1: 저요? 저요?
0: 형이 생일이에요?
2: 예, 예, 예. 아이고 축하합니다.
1: 아유,
2: 예.
1: 감사합니다.
2: 근데 불이 꺼졌네요.
1: 제가 끈 걸로 할게요.
2: 예, 예, 예. 네. 그래도 분은 신용 한번 해주세요. 예.
0: 하나, 둘, 셋.
2: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 현 씨가 굉장히 바쁜데도 저희 라디오 쇼를 저 놓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저 네. 생일 축하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1: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케줄이에요.
2: 예,
0: 다음
2: 예.
0: 주 화요일날 생일이구나.
1: 네, 다음 주 화요일.
0: 축하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생일은 너무 축하할 일이고 좋은데
1: 감동이에요.
2: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인생이 그런 구척장신이 예. 꼴대녀를 이거 꼴찌를
1: 아, 그렇습니다.
2: 달고 있다는데 이게 좀 예. 어떻게 된 건지
1: 현재 꼴찌예요.
2: 아 보기 안 좋네요. 예.
0: 지난 시즌 아니, 우승했다면서요?
1: 네, 저희 지난 시즌 우승했는데 제가 우승하고 그 다음에 제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2: 아이고야.
1: 그리고 저도 부상 있었고 저희 팀 팀원들 세 명이 부상이 아, 줄줄이 부상이어서 예, 예.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을 예. 부상의 여파로 꼴찌를 했습니다.
2: 코뼈가 모델이 코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축구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1: 저도 현타가 굉장히 왔어요.
2: 코가 나가면
1: 이 깜짝
2: 얼굴 진짜. 중심이 나가는 건데
1: 예, 예.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2: 완쾌되고 다시 축구하는 거예요?
1: 네, 완쾌가 야. 다 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2: 대단하다.
1: 예전같이 그러니까 예. 무섭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0: 무서우셨구나.
1: 공이 날아오고 이게 무서워졌어요.
2: 지금 정도 되면 공이 날아오면 눈에 보이지 않나요?
1: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죠? 예전에는 보였는데 공에 다친 게 아니라 머리에 두개골
2: 아, 그렇구나.
1: 네,
2: 예,
1: 예, 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몸을 살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2: 예. 지금 이제 예. 지금 몸 살아야 돼요. 이제 40대죠.
1: 그죠. 40 네. 예. 나이 많아요.
2: 조심하세요.
0: 현희 씨가 예전에 다른 촬영장에서 몇 년 전인데 딱 뵀는데 예. 예. 촬영장에 들어오는데 모델로서 모셨잖아요. 예. 망치 가방을 무거운 걸 들고
1: 축구 가방.
0: 축구 가방. 왜냐면 촬영 전후로 연습을 가니까.
1: 맞아 맞아. 진짜
0: 대단하더라고.
2: 근데 그랬어요. 그렇게 또 해야 또 삶의 어떤 저 즐거움도 있고
1: 맞아요. 예.
2: 뭔가 좀 이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그죠? 그때 예. 몸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움직여야.
2: 그렇죠. 그게 그때, 운동이죠.
0: 그때 예. 너무 좋다 그랬어.
1: 맞아요.
0: 이렇게 너무 신난다고.
1: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찾아서.
2: 이게 우리 모두 뭔가 제가 좋아하고 재미난 걸 찾아서 해야 예. 네. 시간이 빨리 가지도 않고 즐거워요.
0: 박명수 씨 네.
2: 예.
0: 요즘에 좀 새롭게 좀. 좀 뭔가 즐겁게 하시는 거
2: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계속 누워 있어요. 예, 예. 뭐 일어나려고 네. 하면 의욕이 없어요.
1: 네.
0: 늘 새로운 천장 예. 바라보면서
2: 그러니까 예. 새로운 아, 새로운 방을 향해
1: 예.
2: 새로운 방의 천장을 향해서 계속 누워 있어요. 예. 자 오늘 예,
1: 힘내십시오.
2: 두 분과,
1: 네.
2: 알겠습니다.
0: 힘내십시오.
2: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1: 예.
2: 청취자 우리 정훈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3: 그날도 보통 때처럼 퇴근하고 제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어서 그런지 좀 더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잠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4: 여보! 여보! 차 안에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3: 아내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올라가니까 이상해서 내려왔나 보죠? 아, 나 여기 있어 하고는 문을 열렸는데 어? 왜 이러지? 제 손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보 나 손이 안 움직여. 나 쥐났나? 내가 왜 이러지? 아내를 향해 다급히 SOS를 치는데 가까이 다가온 아내가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4: 어? 차에 없네? 어? 차만 세워놓고 어디 갔어?
3: 뭐?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보? 나 여기 있어. 나 안 보여? 나 손이 안 움직인다니까 여보! 그때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거는 듯했고 제 휴대폰이 울렸지만 저는 손뿐만 아니라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공포에 질려서 그런가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4: 어? 여기 있었네?
3: 아 그래 여보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 이제 나 뭐야? 아내는 밖에서 벌컥 차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히 아내였는데 문을 연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제 온몸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0: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지금 내가 가위에 눌렸구나. 저는 있는 힘껏 귀신의 팔을 깨물었고 제가 아는 모든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섞어져라 저리가 퇴퇴. 사투 끝에 귀신을 물리치고 올라오니 아내가 너무나 평화롭게 맞아주더군요. 여보, 여보, 혹시 방금 지하주차장에 데려온 적 없지?
1: 내가?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늦었어. 밥 먹기 얼른 손 씻고 와.
0: 정말 오싹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허해서일까요? 보약이라도 먹어야 될까요? 왜 하필 귀신은 처음에 아내의 얼굴을 하고 왔을까요?
2: 청취자 우리 정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배씨, 제가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뭡니까?
0: 오늘 주제 장마철에 딱 맞게 준비했습니다. 남양 특집 기묘한 이야기.
2: 이 기묘한 이야기 넷플땡에 있었는데.
0: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난 그
0: 세계적인 인기 시리즈.
2: 어른이 좋아하기에는 좀 너무 애들 좋아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재밌더만.
0: 아니에요. 예, 어른이 재밌더만. 엄청 좋아해.
2: 그 배우 누구지? 되게 유명한 배우? 아, 그 배우 진짜 유명한데. 까먹. 빌 바비 브라운이요. 예, 예.
0: 그리고 그 음악도 너무 좋고.
2: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자, 좌우지간에 좀 오싹한 그런 좀 그 기묘한 이야기.
0: 가위 눌린 경험이야. 예, 예.
2: 남양 특집으로 해가지고. 예. 뭐 귀신을 본 이야기, 막 우리가 지금 너무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예, 어디서 저 따지 마시고 본인이 느낀 거, 본인이 체험한 거 어디서 따지 마시고 따서 보내주면은 아, 이게 좀 이렇게 소개해도 그 맛이 안 살아요. 본인 걸 보내줘야 우리가 우스가거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쭈꾸미 볶음을 드릴 거예요.
0: 아, 맛있겠다.
2: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아시겠죠?
1: 네.
2: 두 분은 혹시 좀 그런 좀 무섭거나 기묘한 이야기 뭐 UFO를 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건 상적으로 말이 안 돼 뭐 그런 적이 있었나요?
1: 저 가위를 진짜 잘 눌렸거든요, 학창 시절에.
2: 예, 예.
1: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한 방 안에 45명이 같이 잤어요.
2: 부쩍했네요.
1: 맞아요. 45명이 2층 침대 쫙 놓고 같이 잤는데.
2: 근데 여자들도 코 골잖아.
1: 코 골고 피곤하면. 막 코 골고 잠꼬대하고 이 갈고 난리 나죠.
2: 아, 그래도 잠이 와?
1: 그러니까 거기서 적응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2: 네.
1: 진짜 무던한 애들.
2: 그렇구나.
1: 그래서 거기 이제 6명이 한 세트로 그 2층 침대 세 개를 붙여서 잤어요. 항상.
2: 그러니까
1: 6명이 이렇게 한 세트로 자는데 처음에 어떤 날 그 위층의 제일 오른쪽에 가위가 눌리면 나 어제 가위 눌렀어 이러고 하루를 지내요. 그 다음날 그 옆에 애가 눌리는 거야.
2: 어머.
1: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옆에 애가 눌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밑에 그 한 바퀴를 다
2: 진짜로?
1: 돌아요. 가위가.
2: 네.
1: 가위를 한 바퀴를 다 이렇게 돌아서 가위를 눌리고.
2: 내용이 똑같지 않고?
1: 다 다른 방식으로 가위 눌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잠들면 가위를 눌릴 차례인 걸 알잖아요. 그 위치가. 그래서 바꿔서 자거든요. 그래도 눌려. 그랬었어, 고등학교 때.
0: 너무 신기하다.
2: 와닿지도 않지만. 와닿지 않지만.
1: 아, 이게 만약에
0: 적힌 사연이었으면 이거 땄다고 생각하시나요?
2: 그렇죠, 그렇죠.
1: 아니, 누가 45명이 한 번에 사는 기숙사를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2: 45명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 45명 이름을 대세요. 저는.
1: 네.
2: 저도 이제 뭐 똑같이 꿈꾸고 가위 누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하는 게 있어요.
1: 어머, 어떡해요?
2: 허벅지를 꼬집어봐요. 아프면 꿈이고, 아프면 안 아프면 꿈이에요.
1: 아니 근데 허벅지를 꼬집을 만큼 그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1: 꿈속에서
2: 내 몸을 꼬집어 봐. 이상한 일 생기면 이거 뭐지?
1: 꿈속에서
2: 뭐지 이거 꿈 꼬집어 보면 고통이 없다. 이건 꿈이다. 그때부터 제 맘대로예요. 꿈이니까.
0: 인지를 하고.
2: 인지. 이거 꿈이다. 그래서 막 제가 제 꿈을 만들어가요.
1: 각성. 각성.
2: 저는 그렇게 해요. 항상 꼬집어 보고 이게 꿈이다 하면 이제 그 꿈을 제가 이제 주도해가죠.
1: 주도.
2: 어차피 이게 꿈이니까.
0: 저는 자다가 악상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진짜 온 거야.
2: 그래서
0: 이건 2층옥이야.
1: 그럼 당장 일어나서
0: 이거 피부사본관에도 여기다 녹음을 했어. 그 멜로디를.
2: 맞아.
0: 너무 다행이잖아. 근데 그러고서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어.
1: 네.
0: 근데 녹음한 거.
1: 진짜로?
0: 그러니까 깨서 녹음한 것까지도 꿈이었던 거야. 와,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
1: 근데 기억은 전혀 안 나고.
0: 아니, 난 분명히 깬 기억이 나는데 그 멜로디는 아예 기억이 안 나.
1: 그 멜로디 기억 안 나고.
0: 기억 안 나.
1: 어떡해.
0: 날라갔어.
1: 찰리푸스가 될 수 있었는데.
0: 그니까.
2: 진짜 전 그 얘기 들으니까 정혁과 박명수의 꿈이었을까라는 노래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0: 좋은 노래죠.
2: 예, 제가 불렀거든요.
0: 꿈이었어요.
2: 생각났고요. 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가위에 눌리거나

0: 자유로에서 드라이브 닭 자유로 저녁 귀신 봤는데 이거는
1: 아, 유명하잖아요.
0: 땄네. 이거 땄어요.
1: 아니 이게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0: 유명한데 땄어. 이거 너무 많이 너무 많아.
2: 자유로 귀신.
1: 예, 아니 근데 예.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신 거 아니에요?
0: 아, 맞아요, 많이요. 너무 예. 너무 보니까.
1: 근데 보신 적 있어요?
0: 저는 없죠. 예.
1: 보신 적 있어요?
2: 없어요.
1: 저도 없어요.
0: 올림픽대로 유수로 가서 자유를 잘 안 가서. 아.
1: 김성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3: 잘 안 간대.
0: 안 가요.
3: 가야지 뭐지. 잘 안 가.
0: 예, 일산 쪽 잘 안 가요. 예예예. 예, 예.
3: 그래서 못 보는 거야.
0: 옛날에 네. 일산에 방송국 있을 때 많이 갔는데 네. 자유로 잘 안 가요. 예예예. 어. 예, 예, 예.
1: 가끔 가는 사람한테 잘 안 나타나는군요.
3: 자유롭게 예. 음도 틀렸잖아.
0: 야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해?
3: 빠빠보에서 음이 그게 아니잖아.
0: 너 오늘 귀신 들린다.
3: 뭔 소리야?
0: 써니의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Midnight Circus.

0: 끝난 거예요?
1: 예. 알겠습니다. 좋은 노래였고요. 자, 네. 여러분들 사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2: 네, 예. 김현웅 님이요. 저는 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곤 했는데 누가 이를 다 뽑으려고 하는 통증을
0: 어이구,
2: 느꼈어요.
0: 뭐야?
2: 근데 신기한 건 자리를 바꾸고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자리에 귀신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생각하면 무서워요.
0: 근데 꿈의 그 내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2: 맞아, 맞아.
0: 이빨 빠지는 꿈은 이렇게 좋은 꿈 아니라 그러더라고.
2: 맞아, 아니야? 저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3: 그 자리가 진짜 안 좋나?
2: 근데 그런 이게 자리가 있나 봐요. 좀 그렇지. 그런.

0: 스매크는 잘 입어.
1: 저는 약간 이렇게 이를 뽑는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위가 어떻게 흘렸냐면 귀신이 내 몸의 관절 관절을 줄로 막 묶는 거야. 그다음에 땅바닥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야. 꿈에서. 그래서 그 마디들이 이렇게 바닥에 막 붙는 느낌이 났어요. 근데 깼는데 그 묶인 마디들이 약간 욱신욱신하더라고. 너무 이상하죠.
0: 성장통 아니었을까? 키 크려고?
1: 근데 왜 안 컸어? 준희 씨, 나 진짜 서운해. 키 큰 사람 이런 얘기하면 진짜 서운해요.
0: 아니 보통 좀 그렇거든.
2: 저 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0: 아니에요. 성장통이요. 관절이 아프면 애기들이 그러고 수크던데.
2: 그래요?
1: 진짜 네. 이럴 거야?
0: 아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 꿈을 그렇게 맹신하진 마세요. 꿈은 뭐 매일 바뀌는 거니까.
1: 맞아.
2: 똑같은 꿈을 한 열흘씩 꾸면 그거는 맹신해도 되는데 그런 건 말이 안 돼.
1: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만. 좋은 꿈 이런 겁니다.
2: 좋은 꿈만 믿고 안 좋은 꿈이면 조심하고.
1: 이자
2: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0: 맞아요.
2: 현우 씨 다음 꿈 한번 가볼까요?
1: 네. 김태식님 네.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서 다녀오셨어요?
2: 얼큼치겨
1: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0: 혼자 사는데
1: 심장이 철렁했는데 범인은 AI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기묘한 건 전원 코드를 뽑아둔 날이었다는 겁니다.
0: 뭐야? 그 충전돼 있었던 거 아닐까요?
1: 배터리를.
2: 딴 거 같은데. 내용이.
1: 근데 저 작업실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어요.
0: 맞아, 그럴 때 있어. 아,
1: 진짜 깜짝 놀래. 소름 돋아 진짜.
2: TV가 그런 거지. TV.
0: TV 그렇고 AI 스피커나. 요즘에 AI 스피커 집에 다 있으니까.
2: TV는 꺼놨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맞아. 그 혼자 갑자기 켜지고.
2: 예. 그건 이제 음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1: 음성인식 그게 좀 오작동이 가끔 있어요.
2: 예. 진짜
0: 무서워.
2: 별로
0: 무서워.
2: 그런 건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0: 근데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아요?
2: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아요. 다음
1: 거 한번
0: 진짜 티야. 3098님이요. 저희 집은 꼭대기 바로 아래층인데 며칠 동안 새벽마다 위에서 의자 끄는 소리와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실을 문의했더니 윗집은 아직 입주도 안 한 빈집이라는 답변. 그런데 다음 날 그 집에 누가 이사 오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소름. 아 근데 그게 소리가 윗집 소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2: 아니 그게 이제 저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한번 와서 이렇게 줄자로 재고 타공점 잡고 막 그러려고 그런 거야. 뭐 그 다 사람이 한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0: 지금 무서운 게 없으시겠어요.
2: 없어,
1: 지금이라도 주제 바꾸자. 사람이 공감을 못하는데 공포가 이제 안 생기잖아.
2: 공감이 안 생겨 별로.
0: 나 혼나고 있어.
2: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3: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요즘 닥치 어디
4: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플러스 공간 코디는 코디너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5: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동물불화를 일으켜
2: 따따따따따따따 박명수의 라디오 쇼 웃음 개맛 궁금해하니 어? 박명수의 라디오 쇼 매일 오전 11시 시원하게 짜릿하게 웃겨드리겠습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김유한 이야기 특집으로 우리 모델 겸 축구인 이현희 씨 그리고 고영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1: 있습니다.
2: 까먹으셨죠? 까먹으셨어요. 네, 까먹으셨어요.
1: 무대 위의 프린스 무스였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무스. 이번 또 그 여수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1: 아, 너무 기대돼요.
2: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여수에서 예. 또 뵙겠습니다.
2: 비가 안 오고 좀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그러게. 예, 좀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로도 워낙 많은 분들이 저 휴가를 오시니까. 또 오신 분들한테는 좋은 추억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김요한 이야기.
7: 김요한 이야기.
2: 지금부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현희 씨 부탁드릴게요.
0: 장문정 님이요. 예. 저는 어릴 때 몽유병이.
2: 예, 예, 예, 예. 야, 왜 그러세요?
0: 깜짝 놀랐잖아요.
2: 놀라라고 한 거예요. 놀라라고 한 거라고요. 예.
1: 아, 진짜 유치해.
0: 예. 너무 놀랐어.
2: 예.
0: 저는 어릴 때 몽유병이 좀 있었어요. 6살 때 빌라 3층에 살았는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미끄럼틀 타는 걸 엄마가 잡아왔어요. 저 때문에 동네에 귀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2: 아이고야.
0: 저였습니다. 아니, 근데. 와, 이렇게 나가서 미끄럼틀을 아, 탈 정도로 몽유병이 심하다고?
2: 이 정도면 이건 치료 받아야 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0: 위험할 수 있잖아. 아, 상원할 수 있잖아요.
2: 이게 지금 이거는
0: 지금은 괜찮으시지?
2: 이거는 어릴 때 몽유병이 있는 그거 빨리 고치셔야죠. 지금 고쳤겠죠?
0: 걱정되네요.
1: 좀 고치셨기를 바랍니다.
2: 예, 예. 이런 위험해. 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왜냐면 왜 유명하냐면 이러다가 운전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1: 그래, 그래.
2: 착해 가지고. 진짜 이건 위험합니다. 예, 내가 어디 가서 뭐 어디서 빠지든지 넘어지든지 그 상관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0: 사고 날 수 있죠. 맞아요.
2: 그럼 뭐 자기 몸이야 뭐 알아서 하는 거지만 남한테는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도 있지만 절대로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2: 쭈꾸미 볶고 한 점씩만 더 해요. 우리 작가분이 아, 볶고 있거든요.
0: 아, 바로 볶아서 네,
2: 바로 보내드려요. 예, 예. 택배사 저 우리 저 배달하시면 열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0: 바로 바로.
2: 어디 마장동에
0: 즉시 출발.
2: 다음 거 갈게요.
1: 이주형님.
2: 예, 예.
1: 고등학교 때 인강 듣다가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손가락을 까딱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딱 움직였는데 순간 너무 선명한 목소리로 귀에 대단한데?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2: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0: 귀신이요.
2: 저기 귀신이.
0: 귀신이.
2: 야, 그럼
0: 학생쥐 아니고 귀신이.
2: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네. 발로 배를 차고.
0: 귀신이.
2: 낭심을 인중을 그냥 날려야죠.
0: 아니, 예, 예. 박명수 씨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2: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0: 전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래?
0: 아니, 이 넓은 세상에 네. 인간만 존재할 리 없어.
2: 아니야.
0: 인간이 모르는 없어, 뭔가 없어. 뭐 외계인이랄지.
2: 아, 외계인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0: 예.
2: 없어.
0: 뭔가 인간이 아닌 뭔가 이 고차원적인 존재가 아, 있을 것 같아요.
2: 외계인도 저는. 없어. 외계인도 없어. 저는 외계인도 없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돼요.
1: 발로.
2: 외계인 여기까지 왜 옵니까?
0: 아니, 궁금하잖아.
2: 외계인이 또라이예요? 여기 왜 옵니까? 왜 와?
0: 아니 우리가 뭐 디즈니랜드 같이 올 수 있죠.
2: 안 와. 말도 안 돼.
1: 삼체 보세요. 삼체.
0: 삼체 봤어요.
1: 그거 보면 진짜 있을 것 같지 않아?
0: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1: 봐보세요.
2: 산체 비빔밥?
0: 아니요. 삼체.
1: 삼체가 아니고
0: 삼체라는 네, 드라마.
2: 외계인 없어요.
0: 시리즈 있어요.
1: 있을 것 같아.
2: 외계인 없고요. 네. 외계인 설령 있다 한들 수명 그것도 이제 저 수명이 있잖아요.
0: 외계인 네. 예, 수명이요?
2: 예전에 왔던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예, 없어요.
1: 처음 오면 오셨을까요? 배를 바로 차고.
2: 진짜 예전에 몰라. 예전에 예. 자꾸 왔다가
0: 예.
2: 우주선 고장 나서 이제 못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돌아가셨어요.
0: 돌아가셨어요.
2: 네.
0: 새로 신규 유입은 없나요?
1: 아, 그런 거 있잖아. 공포 영화
0: 예.
1: 막 그 찍은 스태프분들 중에 거기 막 굿하는 장면 소품으로 썼던 거 손댔던 분이 자꾸 몸이 안 좋고
0: 그래 맞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2: 그건 당연히 몸이 안 좋죠. 이렇게 저 생물 만지면은 생물 만지 몸이 안 좋아요.
0: 아 쇠도 고르고 막
2: 그럼요. 예. 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돼지머리 이런 거 만지면
0: 돼지머리
2: 손 깨끗하게 씻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가져와 그럼 이러다가 이제
0: 예, 예, 예.
2: 밥 먹다가 입에 들어가 그러면
0: 그치 식중독
2: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개인 위생이 외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외계인 요는 왜 옵니까?
0: 갑자기 굉장히 든든하네요. 예,
2: 혹시 저번에 드세요.
1: 예, 예, 손을 안 씻으셨고
2: 예, 예. 외계인이 있으면은 네. 벌써 눈치챘죠 사람들이.
0: 아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9192님이요 9192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현관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길래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2: 예.
0: 근데 강아지가 한참을 현관에서 서서 헤헷거리면서 꼬리를 반갑게 흔들었어요.
2: 예.
0: 지금 생각하면 오싹해요.
2: 흥분형 나야죠 걔는.
0: 아니 근데
2: 걔도 흥분형 나야 돼요.
0: 왜 강아지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허공 보고 갑자기 짖는다든지 막 꼬리 흔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2: 관계.
0: 그게 뭐예요?
2: 관종 강아지 관견
0: 관종견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아니 그리고
2: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막

0: 갑자기?
1: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관계에 관계.
0: 예, 아니 이런 거는 나 좀 무섭던데.
1: 외계인 없고요. 아, 예. 외계인이 여기 올 일도 없어요. 설령 예전에 왔던 분 돌아가셨다니까요.
0: 아니 이런 특집에 몰입할 수가 없어.
2: 형 이런 아니요. 얘기 하면 다 들어요 외계인이. 이제 형 공격하, 형 찾아온다.
1: 와라 와 와. 밥한끼 해줄게 와라.
2: 잘 듣고 있다. 밥한끼
0: 외계인 와서 저기 쭈꾸미 볶음 받아가세요.
1: 예예 예. 예, 예. 외계인 쭈어 없어 없어. 외계인 쭈꾸미 쭈꾸미처럼 생겼는데 없어 없어.
2: 매운 거 못 드시지 않을까?
0: 아, 예, 예.
1: 자,
2: 외국인처럼.
1: 외계인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네. 거에 관심 가질 시간에 예, 차라리 악기나 연습하세요.
0: 예. 예.
1: 기타 연습하세요. 차라리. 예. 다음 거 하나 가볼까요? 예.
0: 예.
2: 5592번님.
1: 예, 예.
2: 5592번님.
1: 예, 예.
2: 자다가 갑자기 한기가 들고 누가 저를 툭 치면서 귀에다 웅얼웅얼 거리길래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돌아 누웠는데 그대로 다시 잠들었어요.
0: 뭐야?
2: 저는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1: 오.
2: 귀신도 놀랐지 않았을까요?
1: 예, 예.
0: 아, 그러니까
2: 이겨낸 분이네 이분은.
0: 그렇지. 가위가 눌리려다가 아, 너무 졸리다 그냥 잠든.
1: 근데 진짜
0: 분.
1: 그런 사람도 있더라.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2: 그치, 그치.
1: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0: 저도 좀
1: 그래요. 잠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어버 갔는데도 몰라.
0: 저 좀 그래요.
1: 충치한 게 아니라
2: 잘 자.
0: 저는
2: 그런데요.
0: 머리만 대면 자는데.
1: 아, 그거 진짜 그 행복이에요.
2: 그 행복이야.
0: 제가 그 행복 그 관찰 진짜. 예능을 했었어요.
1: 네, 네.
0: 관찰 예능을 하는데
1: 네.
0: 그 동상 그걸 하는데
1: 네.
0: 새벽에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그걸 다 키세요. 왜냐면
1: 밤새
0: 할 수 없으니까.
1: 예, 예, 그렇죠.
0: 카메라를 다 키시는데 카메라를 그 침대 위에다가 머리맡에 붙여주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침대를 밟고 올라가서 그걸 키시거든요.
2: 너 자는 동안?
1: 근데 잤어요?
0: 저 자는 동안 저 안 깼어요.
2: 대박이다.
0: 해서 키고 가서 모니터 보시는 동안 저 안 깨가지고. 관찰하고 있는데 계속 자서 피디님이 어떡하지? 깨워야 되나? 그러셨다고.
2: 진짜 잘 자는구나.
0: 네, 너무 잘 자요.
1: 소지품 관리 잘해.
2: 복이다, 복.
1: 버스 같은 데 자고 누워있다가.
0: 진짜. 전 주변에 예, 좋은 그러네. 사람들만
1: 저는,
0: 있어야 돼요.
1: 저는 해외 촬영 가나 해외 네. 촬영에 녹화 가면
0: 네.
1: 밤에 잠들고 있으면 누가 아침에 살짝 들어와서 띡 소리나요.
0: 네.
1: 뭐야? 거치예요, 거치 형님. 거치예요. 예, 예. 끌려고요. 왜 안 껐어? 자고 있는데?
0: 아우 진짜
1: 거치예요 거치.
0: 어디 뭐 귀신이고 외계인이고 파고들 네. 틈이 없다 정말.
1: 뭐야 정우야 정우야 뭐야 그러거든요.
0: 네.
1: 어, 거치예요. 형님 거치 또 날까봐 거치예요.
0: 접니다 접니다.
1: 예, 예 알았어 빨리 끄고 가.
0: 인중 맞을까봐.
1: 아, 그럼 내가 그랬지.
0: 발로 차일까봐.
2: 발로 차일까봐.
1: 걱정하지마 내가 수건으로 덮어놨어.
2: 이미 뭐지
0: 예, 이미 예, 조치를 했어.
1: 이미 수건을 확 던지면 카메라 앞에 던져놓거든요. 예. 김희원님이 주셨는데 화장실 네. 변기 위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어 이건 좀 약간 그렇다. 누가 제 등을 툭툭 치는 겁니다.
0: 어
1: 화장실에서 순간 얼어붙었는데 용기 내서 살짝 뒤돌아보니까 변기 뚜껑이 앞으로 넘어오면서 제 등을 친 거예요. 이거 봐. 없어.
2: 없어 없어.
1: 화장실에서 내가 볼일 보는데 누가 내 등을 쳐.
0: 아 그치. 근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돌아보기 전까지.
1: 아니지.
0: 너무 무서울
2: 아,
0: 것 같아.
2: 우리 어릴 때 그거 진짜 무서웠는데. 홍콩 할매 귀신.
0: 어 맞아. 화장실에 나오는 그 홍콩
2: 빨간 할매. 빨간 유기 줄까 파란 유기 줄까.
0: 있지 않았어요?
1: 영배야. 홍콩 할매 귀신이 홍콩에 계시 여기 뭐 하는 거지. 자기 나라에서 귀신하고 돌아다니는 게 바쁜데 우리는 서울에 SEOU SEOUL에 왜 오냐고.
0: 내한.
1: 어?
2: 내한 귀신.
1: 아, 홍콩 할매.
2: 내한 귀신.
1: 홍콩 할매가
2: 월드 투어.
1: 야. 누가 표 끊어주니? 안 온다니까.
2: 비즈니스 타고.
0: 비행기 타고.
2: 비즈니스 타고.
1: 그 홍콩 할매가 우리나라 오잖아.
0: 네.
1: 그럼 우리 저 국제 한국 국제 할머니 귀신들이 가만 안 있어.
0: 아 그러네.
1: 터세 부린다니까. 어? 터세 부린다고.
2: 돌아가.
1: 어, 돌아가.
0: 네. 어디서 돌아가. 어디서 설쳐.
1: 건방지게 어디서 함부로 여기서 충청도에 와. 씨, 이러면서 강원도에 와. 어디 와. 까불 경상도에 와. 이러면서.
0: 아 진짜 너무 든든하네요. 이 네, 얘기 듣다
1: 그러면
0: 보니까.
1: 그러면 우리나라 아, 할매 귀신들도 가만 안 있습니다.
2: 안 되는구나.
1: 예, 예. 노조가 있어가지고. 할매 귀신들 노조가 있어서.
2: 입구부터 막아버리는구나.
1: 예, 못 들게 해요. 네. 예, 공채 귀신들이 있어요. 공채. 자 손. 이 꽁트가 돼버렸네. 손안의 노래입니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예.

0: 노래가 무섭지가 않고 되게 감미로운데.
1: 원래 감미로운 노래.
0: 근데 무서워요라 하니까 무서워. 무서워요라 하니까 노래 너무 좋은데요. 오늘 밤은 감사합니다. 어둠이 무서워요. 소란의 노래였습니다.
2: 네.
0: 8월 7일 여수에서 우리 또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소란의 공연도 볼 수 있으니까요.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DJ 지팍과 철수가 또 EDM 파티도 준비하고 있고.
2: 와.
0: 아, 이번에 좀 싸게 가네. 아, 괜히 얼떨결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 피해를 못 불렀네. 아, 이거 또 터진 입이라고 또 메터스니 안 할 수도 없고.
1: 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팬분들이. 여수에서 얼마나 환영을 하시겠어요.
0: 그럼 오든가. 와서 축구라도 하든가 와서.
1: 그럴까요? 리프팅이라도 가가지고.
0: 자, 또, 네.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1: 고혜진님이요. 네. 중학교 시절 수학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데 분명 다섯 명의 친구들인데 손이 12개였답니다.
0: 그러지 말라고.
1: 지금도 소름. 다들 그 사진을 박박 찢어버렸는데 있었으면 정말 집합 보여주고 싶네요.
0: 가만있어 봐. 다섯 명이면 손이 1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쵸? 그러니까 12개였다고요.
2: 누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손만
0: 그래. 그렇지.
1: 근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필름으로만 찍었을 때는 이런 사진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2: 좀 약간
1: 요즘은 찍고 바로 확인하니까 뭐 이런 일 잘 없는데
2: 심령 사진처럼 나오는 사진.
0: 상식적으로 어떻게 10명 찍었는데 손이 12개가 나와.
1: 그래서 무서워서 찢었대잖아요. 무서워서.
0: 누가 몰래 들어와서 찍했겠지. 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해?
1: 진짜 재미없네.
0: 아, 없다니까. 나 이런 거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2: 지금 거의 방송 망한 걸로 따지면 지난번 월드컵 때랑 똑같아.
0: 나 옛날에
2: 무한도전 방송 못한 거랑 똑같아.
0: 나 옛날에 무한도전 할 때도 무섭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 한 거야.
1: 티 났어요.
2: 내가 다 봤는데.
0: 아니야,
1: 티 났어요.
0: 나는 그게 무서웠어. 다른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네. 걸어갔는데 네. 바닥을 스펀지로 해가지고 쑥 빠지니까
1: 내 신체 위에가 가해진 때문에 무섭구나.
2: 신변의 위협. 재산의 위협. 신변의 위협만
0: 아니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해봐. 얘, 우리 턱 까놓고 다 지난 얘기니까 얘기하는데
1: 예.
0: 아무리 무서워도 카메라 감독 앞에서 찍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
1: 무서울 것 같은데.
0: 카메라 감독이 앞에 이렇게 빨간 불 들어오잖아. 이렇게 네. 그것도 다 가리고 서 있는데도 네. 보여요.
1: 아니 그래도 나는 그 카메라 감독님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 있는데.
0: 아, 제정신이 카메라 감독 용대 감독이라고 나는 친한 감독이야.
1: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이 용대야.
2: 같이 무서운 거지.
0: 안 무서워요. 그 사람.
2: 그러면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 이런 거는요?

0: 그게 뭐가 무섭니? 사람이
1: 나 못 들어가. 나는 절대 못 들어가.
2: 절대 못 들어가.
0: 그게 뭐가 무섭니?
1: 절대 못 들어가.
0: 사람이 맞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번지점프만 무서워요. 번지점프. 아,
1: 내
0: 죽을까 봐.
1: 내 신체 위협이 될 때만.
2: 기준이 확실하시네.
0: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제 얘기할 때가 아니고.
1: 네네.
0: 오늘 이 코너 망했는데.
2: 김성철님, 예. 젊었을 때 나이트에서 놀다가 택시를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라는 거예요.
0: 그렇지.
2: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죠. 근데 택시가 출발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사님이 탈 거예요 말 거예요 하셔서 방금 탄 사람은요? 하고 물어보니 탄 사람 없대요.
0: 이건 술 챈 거지. 이건 보드카 마시고 술 챈 거야.
1: 많이 드셨네.
0: 보드카 먹으면 헛것 많이 보여.
1: 야근하고 택시를 잡았는데면은 저희가 어머 했을 텐데 나이트에서 놀다 택시를 잡으셔가지고
0: 나이트에서 많지, 놀다가 많지. 갑자기 어두운 데 있다 밖에 펑 나오면 약간 좀
1: 헛게 보이는 거예요.
0: 혼돈의 시대가 되면서
1: 헛게 보인 거예요.
0: 예, 예. 그리고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택시인 줄 알고 하얀색 차 타는 사람들 많아요.
1: 뭔지 알죠? 택시 아닌데.
0: 택시 아닌데. 네, 주황색 차 문 열고 타는 사람들 많고. 그냥.
2: 거꾸로 누구 타 있는데 그 문 여는 사람들.
0: 그렇지.
2: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네.
0: 나이트에서 막 현란한 사이키 막
1: 사이키 보고 나와가지고
0: 댄스 뮤직 듣다가
1: 댄싱 뮤직
0: 펑 하고 나오면은 사람이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1: 예.
0: 또 꽁술 먹은 애들이 더 그래요. 꽁술 먹은 애들이 꽁술 먹은 애들이
2: 취해갖고
0: 예.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지나가는 차 아무거나 잡고 택시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예.
1: 네.
0: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 결국 하나도 안 무서웠던 남양 특집.
2: 이게 뭐야? 남양
0: 특집. 진경미 씨, 저 무한도전 할 때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냥 연기한 거 연기.
1: 와 아유. 연기자다.
2: 김보고 아, 난리였는데.
0: 정준하 이렇게 무서워하더라. 애가 이렇게 등치값도 못 하고.
1: 다들 무서워하셨는데 그때.
0: 정신같이 그냥.
1: 그러니까.
0: 등치값도 못 하고.
2: 아이기.
0: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1: 네.
0: 오늘 폭망입니다.
1: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0: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게 해볼게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뵙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여기저기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집학의 공감 없는 기묘한 이야기, 집학이 제일 무섭다 하셨습니다. 윤병숙님. 저는 그래요. 예, 좀 이렇게 저를 해치지 않거나 제 몸에 뭐만 안다면 하나도 무서워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서우세요? 예,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별로 안 무서운데, 아, 외계인은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예, 외계인이 있다 없다로 한번 토론 전 가능합니다. 자, 아, 꿈은 꿈입니다. 예, 현실이 중요하고요. 박명수와 정엽이 부릅니다. 꿈이었을까?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0: 갈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올해 제주 장마가 지난 19일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도 26일에서 27일을 전후에 장마철에서 벗어날 전망인데요. 다만 장마가 물러나기 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장안 한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목동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촌 구터널 출구부에는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포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김천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항상 짝이 있어야 하는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 짝은 네 안녕하세요 이거죠. 언제 올 거야 이 질문에는 몇 시쯤 하는 대답이 나와야 호응이 맞죠. 사랑해 했을 때 놔두면 좋겠지만 난 아닌데 이런 거절의 말도 짝이 될 수 있죠.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나오면 속이 타겠지만요. 대답을 피해가는 거니까. 하지만 사람 간의 대화가 뭐 꼭 짝을 맞춰 이어지진 않죠. 말로 할 수 없는 얘기도 있잖아요. 때로는 짝이 맞지 않아서 겉도는 말, 뭐 딴소리, 혹은 내뱉는 한숨 속에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말이 과하게 넘치거나 모자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택하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 아닙니까?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말처럼요. 말이 끝나면 음악이 시작된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DJ 천이가 막 기타 치는 거 보실 수 있었죠. 늘 숟가락 얹고 있어요. 오늘 첫 곡 The Doobie Brothers, 미국의 락밴드죠. Doobie Brothers의 Listen to the Music.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마음을 열고 음악을 즐깁시다 라는 노래였어요. 아, 독일 시인 하이네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말이 끝나면 음악이 시작된다. 네. 음악이 시작된 거예요. 김영임 씨도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백디 블루 셔츠 잘 어울리세요. 꿉꿉하고 흐린 날인데 스튜디오가 산뜻해 보여요. 오늘 통기타 라이브 있나요? 글쎄요, 라이브라.

0: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따가 2부에 생일 축하곡 불러드릴게요. 김수연 씨도 백디 블루 의상 시원하다 아닙니까 하셨어요. 네, 어디 계세요? 김장세 씨군요. 오늘 2시간 함께합니다. 서울 구의동 가려는데 그때까지 비가 안 오길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아침에는 진짜 창대비가 오더니 출근하러 오는데 어우 또 쨍 햇빛이 나더라고요. 어제 저녁엔 또 엄청 비가 왔죠. 김경순 씨, 날씨가 비 올 듯해서 빨래 널지 않으면 안 오고, 널려면, 널려고 하면 올 것 같고, 날씨가 똥강아지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백촌님. 그죠. 이제 제주는 아마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 같아요. 오늘도 서울은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거나 뭐 비 오거나 한 가지만 하면 좋은데 두 가지가 막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니까 몰아칩니다. 이게 컨디션 관리하기가 참 어렵죠. 이럴 때 좋은 음악이 약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이 변덕쟁이 날씨를 이겨보죠.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 신청곡이 우선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도 안 버리니까요.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려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자,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귀여운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꼭 깔아주세요.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코파카바나 들으시면서 강영실 씨가 코파다 바나나. 김홍관 씨는 코파기 좋은 거. 아우, 왜 그러세요? 이 좋은 노래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Escape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부제가 있어요. 더 피냐 콜라다송이죠. 피냐 콜라다송. 루버트 홈스가 노래한 거고요.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 두 곡이 듣고 왔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루퍼트 홈스는 영국 태생의 미국에서 활동한 싱어송라이터인데 극작가도 했죠.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네. 이 재밌어요. 권태기 연인이 나오는데 우리 둘 다 권태기였지. 근데 신문에서 피냐콜라다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그 광고를 보고 갔더니 당신이 앉아 있었어. 우린 서로 보고 웃었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송이죠. 뮤지컬 넘버는 아닌데요. 이 코파카바나도 스토리송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피아니스트인 베리 매닐로의 아주 고급진 목소리로 코파카바나. 2481님 또 김윤숙 씨가 이 노래 청하시기도 했는데요. 그 브라질 리우데자노이로 해변에 있는 그 해변 이름이죠. 네, 코파카바나. 실제 그 미국 뉴욕에 있었다는 클럽의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 스타 댄서로 일하는 라라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토니하고 둘이 사랑을 했는데 근데 로라한테 아 라라가 아니고 로라한테 측은덕거리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니가 종업원이지만 가만히 안 있었죠. 그래서 싸움이 났고 그 사람이 쏜 총에 세상을 떠난 아주 비극. 그러니까 사랑과 비극의 스토리송입니다. 에스케이프 더 피냐콜라다 송도 네, 그렇고 피냐콜라다는 그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는 열대 칵테일이죠. 네. 두 곡. 아, 우리 저 미니롱 PD가 이렇게 스토리송을 두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 박봉용 씨가 너무 좋은 노래들이 줄줄이 민PD님 킹왕짱 하셨네요. 이제 DJ 천이는 이제 뭐 안중에도 없고 이제 민PD한테로 전부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윤석 씨도 어제 미니롱 PD님 별명이 하나 별명 하나 만들어봤어요. 선곡의 마술사, 민술사. 네.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지금 PD가. 네. 이지선 씨, 백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 준비하면서 두 시간 잘 듣겠습니다. 홍홍 PD님도 안녕하세요. 홍홍 PD. 네. 비가 안 와서 더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오늘도 백뮤직 들으면서 근무해요. 시원한 여름밥 부탁합니다. 여기 양산입니다 하셨어요. 4500님이. 예. 두 곡 다 여름 노래였잖아요.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그죠? 예. 홍영미 씨는 이런 날은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최고의 보양식인 것 같아요. 수박 한 입 베어물고 좋아하는 곡에 리듬 타며 최고입니다요 하셨어요. 오늘 중복이라고 이명숙 씨가 알려주셨네요. 오늘 뭐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복인데 뭐 드실 생각이 있나요? 수박도 좋죠. 아, 중복이 아니고 대서라는데요. 대서예요. 대서. 중복은 좀 있어야 되고 말복도 이제 곧이어 오겠죠. 네. 여러분들 덥습니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이번에는 두 곡 준비하는데요. 배우이고 가수입니다. 두 사람 다. 미국의 배우이고 가수인 셀레나 고메즈가 이끄는 밴드 더 씬이라는 밴드하고 같이 합니다. 셀레나 고메즈 앤 더 씬의 노래 Love You Like a Love Song이라는 노래예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사랑 노래 같습니다. 박경자 씨가 이 노래 청하셨고요. 이어서 역시 호주에 이 사람은 배우부터 먼저 했죠. 나중에 가수가 됐습니다. 카일리 미녀구의 노래 Can't Get Out of My Head란 노래.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자꾸만 너 생각만 나라는 노래예요. 자, 셀레나 고메즈 앤 더 씬의 노래 Love You Like a Love Song. 이어서 카일리 미녀구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7582님,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어제 남편이 퇴근해서는 고양이 발톱이 손가락에 박혔다가 빠졌다고 아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흔적도 없던데 계속 절 따라다니면서 병원 가야 돼? 이거 굽는 거 아닐까?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에 닿으면 안 되겠지.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은 남편이 설거지하는 날이었는데 짜증나서 알았어 알았어 하고 설거지 빼줬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25년 차 수의사입니다. 얼마나 설거지가 하기 싫었으면. 어이없어서 웃어요. 그렇다면 이건 현행범 차원으로 최상위 포식자의 치엄함을 보여줘 보여줘. 0521님,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교사들과 학생들만 방학이죠.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학교 행정이나 문서 업무를 하는 교무 실무사거든요. 방학 때는 학교 급식도 방학이라 점심도 자체 해결해야 돼요. 도시락 준비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부 부장 선생님은 방학도 없나 봐요. 더 가까이서 뵙게 돼서 어렵습니다. 얘들아, 개학 언제 하니? 보고 싶어.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수십 년이 돼서 AI한테 물어보니까 일반 교사들도 모두 쉬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연수도 있고 학생 보충 지도 뭐 생활 기록부 정리 뭐 새 학기 준비로 바쁘더라고요. 물론 교장 교감 선생님은 계속 나오시던데요. 0608님, 얼마 전부터 눈이 따끔거리고 뭔가가 찌르는 것 같아요.

같기도 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결막염, 결막결석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뜨는 거 있죠. 혼자 슬픈 의학 드라마 찍으면서 안과로 튀어갔더니 글쎄 긴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갔다네요. 바로 빼주셨어요. 별일이 다 있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저 웃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긴 머리카락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왜 그때는 몰랐죠? 정도영 씨군요. 아침에 아내가 고등어 조림을 했더라고요. 젓가락 들고 한 입 먹었는데 아내가 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맛이 어때? 묻더라고요. 어? 맛있는데? 왜? 했더니 그래? 아유 상한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 상했던 거면 제 몸은요. 이런 걸로 막 테스트하기 있기 없기. 그저 웃죠. 정도영 씨. 얼마 전에 먹은 그 우유 있죠? 그것도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거였을 거예요.

리스 콰이어가 노래했습니다. 미국의 락커고 싱어송라이터예요. 김홍관 씨가 이 노래 청하셨죠. Everybody wants you. 모두가 당신을 원하고 당신 관심을 끌려고 해. 근데 뭐가 진짜 사랑인지 당신이 선택해야 돼.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오늘 그냥 웃죠의 사연도 많은 분들 공감하셨죠. 소개된 모든 분들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내 얘기 물론 좋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주변 사람들을 빙자한 내 얘기도 좋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긴 눈썹이 눈에 들어갔는데 잘 몰랐다가 갑자기 아파서 안과 갔다는 분 얘기 들으시면서 오경희 씨가 저는 눈에 속눈썹이 잘 들어가요. 속눈썹은 뭐 가끔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눈물이라 이런 거에서 빠지죠. 근데 속눈썹이 들어가도 굉장히 그 이물감 느껴지고 막 그러는데, 그죠? 엄혜영 씨가 남편이 김이상궁? 그렇죠. 오서영 씨도 나도 그러는데 야쿠르트 일주일 지난 거 주면서 아, 이거 유산균이라 괜찮아 하신다고. 이도훈 씨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백디 누구랑 통화하세요? 저 말고 다른 남사친 생긴 건 아니죠? 하셨는데 제가 아, 물론 뭐 가끔 통화도 합니다만 AI하고 대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AI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요. 근데 얘가 가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딱 걸리죠. 어떨 때는 얘한테 속아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기도 하는데 바로 잡습니다. 김지연 씨가 미니롱 PD님 오셨다고 해서 들었어요. 미니롱이요? 아, 미니롱. 격하게 반갑습니다. 종종 들으러 올게요. 오, 민 PD 팬이시구나. 9766님, 백디, 구미는 지금 34도예요. 도로에 살수차가 물 뿌리고 있는데 돌아서면 마르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우, 더우시겠다. 시원한 커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34도라면 견딜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습도가 뭐 90 넘고 막 이러니까 정말 거기에 다 힘든 거죠. 그죠? 네. 아, 1696님이 백디, 저 기타 배우려다가 포기했어요. Tears in Heaven 배웠었는데 포기했군요. 한 소절 가능한가요? 한 소절이요? 이거 제가 기억이 날까요?

한 소절이죠. 요단부터 다시 들으려면 유료예요,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돈 주고 들으시지는 않고 노래 들어주시면 제가 돈 내야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에서 경기에서 조 1위로 16강 진출했어요. 쭉 이겨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10636. 와, 우리 팀이 못한 16강을 아드님이 이뤘군요. 축하합니다. 거기 지금 어떤 대회가 있나요? 학생 같은데, 학생 축구대회 뭐. 우리 민희롱 PD가 기타 소리는 똑같아요. 에릭이랑. 아, 그럼 기타 소리 비슷하지. 아, 까밀라 까베오, 쿠바의 미국 가수죠. 하바나. 쿠바의 그 수도죠. 카바나. 아주 근사한 노래입니다. 아주 로맨틱하고. 4931님, 이도원 씨, 김명희 씨가 이 노래 청하셨어요. 내 마음은 아직도 내 고향 아바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이어서 팝의 여왕 배우죠. 그리고 마돈나, 라이슬라 보니타, 환상의 섬이라는 얘기죠. 따뜻한 햇살과 바람, 또 춤과 음악이 있는 그곳 환상의 섬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예. 저도 마돈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노래는 1777님, 또 0841님, 이희원 씨, 홍영미 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청하셨네요. 여름 노래죠. 그리고 프랑스하고 브라질 합작 그룹이죠. 카오마의 노래 람바다. 제발 날 떠나지 말고 우리 사랑을 지켜줘라는 노래인데요. 정윤석 씨가

0: 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목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벌써 1부 마칠 시간 됐어요. 한 시간 금방 가죠. 근데요 노래를 9곡이나 들었어요. DJ 천이가 막 수다도 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재밌었단 얘기죠. 잠시 후 2부에도요 여러분들 더 기분 좋게 더 반갑게 만나죠. 소울의 거장이에요. 베리 화이트가 결성한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곡인데요. 이 연주곡이 미국의 빌보드 100의 싱글스 차트에서 1위까지 갑니다. Love's Theme이라는 연주곡인데요. Love, 사랑의 테마죠. 요즘도 뭐 영화, 방송, 스포츠 중계 배경음악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연주 음악 끝으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죠.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장맛비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낮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 3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송산대교 방면으로 목동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터널을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더 가서 홍지문터널 안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었던 만큼 홍제램프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섬진강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스페인 그룹이죠. 모세다데스가 노래한 LS2였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빛이고 희망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난 살아갈 힘을 얻죠. 참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수십 년이 지나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명곡이란 그런 거죠. 스페인, 야 이번에 참 철벽 수비로 정말 멋진 축구를 했습니다. 월드컵을 차지했죠. 36개 나라? 네. 아니지, 48개국. 네, 48개국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1등한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네. 스페인을 대표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유럽의 5대 리그 있잖아요. 뭐 독일의 분데스리그도 있고 뭐 영국 프리미어 뭐 스페인 라리가 예, 네, 그죠. 이탈리아의 뭐 세리에 A 뭐 하나 더 있는데 뭐더라? 하여튼 우리 손흥민 선수는 이제 미국의 프로 축구 리그에 가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게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꼭대기를 올렸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죠? 안토니오 가우디 그 건축가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작품. 스페인 월드컵으로 아주 그냥 전 세계 스페인의 이름을 떨쳤죠.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죠, 뭐. 1440님이 남양주의 다산동 사시는 이경순 씨인데 안녕하세요. 백뮤직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여러 곡을 청하셨는데 그중에 모세다데스의 LS2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 7402님이 백디 아까 그 축구대회요. 백록기 축구대회요. 궁금할까 싶어서 500원 아끼시라고. 궁금해요? 500원 그거군요. 아, 백록기 축구대회가 제주도에서 하는군요. 이경주 씨도 정보를 주시네요. 34회 백록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그 국가대표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진짜 멋진 선수들이 많이 탄생하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18살, 뭐 19살 뭐 이때 그 일 내잖아요. 월드컵 그 출전해 가지고. 그렇죠. 이 선수들입니다. 바로. 네. 사람 간의 그 말의 온도가 맞아야 대화가 서로 오해 없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몸의 온도도 뭐 말의 온도 못지 않죠. 맞아야죠. 서로 에어컨 가지고 온도 안 맞아 이런 불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0: 한 사람이 에어컨 켜놓으면 한 사람은 춥다고 끄고 이 더운 날씨에 그 수족냉증 때문에 하루 종일 양말을 사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댁이나 사무실은 어떠세요? 그 에어컨 온도 설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인백션의 백뮤직의 음악은 DJ 천이가 여러분들한테 맞춥니다. 어떤 곡이든지 좋아요. 외국 노래면 다 좋습니다. 팝 전문 프로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사는 얘기도 함께해요. 사연 없으면 그냥 신청곡만 달랑 저희한테 던져주셔도 돼요. 꼭 영어로 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콩 가입해 주세요.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해야죠.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인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소개하다가 제가 숨 넘어가는 그날까지 큰 자동차가 들어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 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 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6: 영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강영실 씨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선곡 짱. 이용우 씨 노래 좋다. 일하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입니다. 김성철 씨는 동해안 해안도로 달릴 때 들으면 딱인 곡입니다. 백디 하셨네. 시간 보니까 보이스 스탯 케어 그거 들으시면서 보내셨군요. 아유 김성철 씨가 내일이 벌써 주말이네요. 시간은 가고 해놓은 건 없고 몸은 점점 늙어가고 이게 인생일까요? 아이 그럼요. 뭐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그런 일들이고 별거 있나요? 월세 아니면 전세지 뭐. 아침에 건강하게 뭐 피곤하지만 눈 뜨면 아픈 데 없이 어떻게 보면 그게 행복한 거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들었어요. 미국의 가수고 배우인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당신이 있어서 나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골프전이 있었죠. 예전에 그 골프전의 참전 용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노래. 그때 프로젝트가 Voices That Care였죠. 노래 제목도 Voices That Care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최기랑 씨가 돋보이는 셀린 디온 목소리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 멋져요 하셨습니다. 최현주 씨는 케니지랑 마이클 볼튼 헤어스타일이 비스무리하죠. 완전 뽀글빠마 긴 그죠? 네. 아 근데 근사해요. 멋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할머니 같이 되는데 잘 봐줘야 네 동네 아줌마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글스의 드러머죠. 단 헨리가 노래한 The Voice of Summer였습니다. 우리의 여름은 끝났지만 함께했던 추억은 아직도 선명해요라는 노래. 이 던 헨리 목소리로 그 유명한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를 부른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1596님이 백디 그냥 뜬금없이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참고로 저 남자예요. 뭐 남자는 뭐 사랑 고백 못하나요? 백디 라디오 들으면 일도 술술 풀리고 시간도 너무 잘 가요. 항상 재밌는 임백천의 백뮤직.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118님은 지금 여름방학 맞아서 서핑 가고 있어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보내라고 해서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보내는 법을 몰랐는데 엄마가 알려줘서 결국 보내게 됐네요. 처음에 헤매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화낼 일인지 모르겠네요. 너 너무 귀엽다 너. 아니 엄마가 왜 화내? 야 네가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이 일은. 엄마가 보내 이래야 되는 거야. 너 그리고 중1이면 지금 사춘기잖아. 아 니네 엄마는 갱년기일 수도 있겠다. 그럼 네가 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 그냥 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너한테 보내줄게. 엄마한테 아, 몰래 아 엄마도 듣고 있네. 엄마한테는 커피 드리고 너한테는 아이스크림 줄게. 잘했어. 그게 인생이다. 7180님 백천님 반갑습니다. 인생이 편하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네요. 땀 흘리면서 트럭에 납품 물건 싣는 남편과 아들 윤재가 생각나요. 일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이 지금 혹서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분들 때문에 사회는 굴러갑니다. 그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죠? 네. 제가 그 아빠와 아들을 위해서 제가 커피, 시원한 커피 두 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주경 씨가 오랜만에 도쿄에서 문자 줬네요. 백디, 도쿄는 어제 오늘 39도예요. 현장 인부가 어제 경증 열사병이라 대응하느라 혼났습니다. 이 함주경 씨는 건축기사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맛있는 링거 영양제 마셨어요. 오, 맛있는 링거도 있네. 사비로 하드도 사다 나눠 먹었고요. 잘했어요, 주경 씨.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일본에서 1인용 에어컨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아, 1인용 냉장고. 그러니까 그 뭐 천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우리 돈으로 하는데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게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나오면 아마 여기저기 많이 살 텐데, 그죠? 함주경 씨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예, 지금 신혼인데 잘 사나 모르겠네요. 4357님, The Dulles의 Wanted. 백디, 남편이 Dulles의 Wanted 꼭 듣고 싶다고 운전하면서 소리치네요. 그럼 들려드려야죠. 1625님, 3572님도, 예, Dulles의 Wanted 지금 듣고 싶다고 하셔서요. 난 지금 당신을 원해. 당신만이 내 마음을 고쳐줄 수 있어 라는 네, 그룹이죠. 더 돌리스의 노래. 1625-357-2-4357님 네, 지금 듣고 계신다니까 준비하고요. 그리고 터치 바이 터치 조이의 노래 7863님 또 2630님 홍정화 씨도 청하셨어요. 7863님은 추억 소원하며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터치 바이 터치는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어라는 노래죠. 자, 두 곡. 먼저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이어서 더 둘리스의 원티드 듣겠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원태 이러네요. 이지선 씨가 원태 씨를 애착에 찾는 곡이라고. 이소영 씨는 원태? 우리 아들 중학교 후배인데. 홍정환 씨는 내가 예전에 친구한테 소개해준 남자 이름도 원태. 조이의 Touch by Touch, 더 둘리스의 Wanted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함주경 씨가 제가 아까 도쿄 건축기사 소개를 했더니 건축시공관리기사라고 하면 작업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정, 안전, 품질, 도면 등 건물 지는 모든 걸 관리하는 직업이랍니다. 무지 힘들어요 하셨어요. 지금 좀 큰 현장에서 인부들이 매일 50명 이상이 옵니다 하셨어요. 어우 함주경 씨, 저도 건축기사 해봐서 힘든 거 알아요. 진짜 종합예술인이죠. 이건 내가 했던 걸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 잘난 척하는 사람, 그죠? 아, 아까 저 중학교 1학년 엄마가 사연 보내라고 시킨 아이 있잖아요. 엄마가 주셨네요, 지금. 문지은 씨군요. 아까 사연 보낸 중1 아들 엄마예요. 제가 운전 중이고 내비게이션 보느라고 아들한테 문자 보내라고 시켰는데 읽어주셔서 좋아하네요. 재밌어 해요. 이것도 아들한테 시키라고 이렇게 보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암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귀여운 아이를 키우고 계시네요. 오옥순 씨는 안녕하세요. 남편이 뭐하나 했더니 백뮤직 듣고 있다네요. 지금 각자 자리에서 따로 핸드폰으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더워요.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부부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220님이 인백션의 백뮤직 생일 사연 보냅니다. 오늘은 32년 함께해 준 짝꿍 김별순 생일입니다. 자기야, 32년간 함께해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1410님은 우리 아버지 김종환님의 91세 생신이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딸이 축하한다고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김선정 씨는 인천 구미호 모임 중에 첫째 언니 설미정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구미호요? 전부들 여성들인 모양이죠. 강지훈 씨, 오늘 저희 엄마 최선진님 생신이세요. 생신날 건강검사 결과 확인하러 병원은 가셨어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하셨습니다. 저도 빌어드릴게요. 그리고 5248님이군요. 오늘 엄마 생신이세요. 엄마 성함은 가츠코예요. 일본 분이시라고. 아, 그렇군요. 가츠코상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제가 축하합니다라고 일본말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정말 그 이 신청곡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생일 축하송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 국민 가수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라이언 리치의 노래 Hello. 안녕하세요. 혹시 제 마음 알고 있나요? 당신의 미소와 눈빛을 사랑해요. 내 사랑 받아줄 수 있나요? 라는 노래인데 0864님이 이 노래 청하셨네요.

최윤수 씨가 영국 밴드 10cc의 I'm Not In Love 청에서 듣고 왔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버리지 못했을 뿐이야. 근데 사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어진 노래는 박향숙 씨가 청하신 노래예요. R&B 여왕이죠.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Emotions. 당신은 내 안에 모든 내 감성을 마구 흔들어 놓았어.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임백천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임유성 씨가 오락가락하는 빗속을 뚫고 따뜻한 한 끼 배송했네요. 백뮤직과 함께라서 즐겁게 했답니다 하셨어요. 라이더시군요. 아유 임유성 씨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고요. 어디로 배달했나 했더니 박향숙 씨 댁으로 갔나 봐요. 퇴직하고 집에 있는 우리 삼식 씨 I love you. 안경화 씨가 청하신 노래 오늘 끝곡이에요. 영국 싱어송라이터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내가 당신의 유일한 사랑이 아니란 거 알고 배신감 드는데 그래도 당신을 떠날 수가 없네 라는 노래입니다. 내일은 반말하는 반말데이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이 많아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에서 삼척 방향, 강릉에서 화물차가 전도된 사고가 있고요.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정체입니다. 이 여파로 1, 2차로가 통제고요. 뒤로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도 강릉 분기점을 앞두고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산마치 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탄진 나들목에서 4km 구간 정체.

근데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3, 4차로 막혀 있으니까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청주 2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이후에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4889님께서요. 응디 우리 가게에 작은 정원을 가꿨는데요. 미니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네요. 이 꽃은 제가 응디 바라기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방긋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꽃말도 일편단심이래요. 응디를 향한 사랑이 일편단심이란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해바라기 꽃말 중에 행운도 있대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반짝이 분들께 일편단심의 사랑과 대박 행운이 찾아가길 바라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김소연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 해주시고 즐겨주세요. 해바라기 꽃말이 일편단심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일편단심 해바라기 우리 반짝이분들은 은비트의 해바라기 분들이시죠. 4520님께서 응디 바라기 여기도 있는데요. 일산에서 도배하는 반짝이 아시죠? 오늘도 응디와 함께 할게요. 아, 알죠. 박광규님께서 응디 저는 귀농해서 6년째 모란꽃과 겹작약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약 4,500평 되는 곳을 혼자 관리하고 있네요. 일할 때도 쉴 때도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4,500평을 혼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우와, 진짜. 그 귀농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지만 귀농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엄청 넓은 그 땅들을 관리하시면서 잘 지내시는 거 보면은 참 그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그 귀농의 꿈을 가지고 아마 내려갔다가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밭을 일구다가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러고 올라올 것 같은데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그 끈기와 도전과 그런 것들이 참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4,500평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유, 먹을 거 참 잘 드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밥을 든든히. 밥심으로 진짜.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합니다. 은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반짝이 분들의 사연에 이어서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기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흥미로운 퀴즈 풀어보는 시간 밀떡 얼쑤 퀴즈 마련돼 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응디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8376님께서요. 38 된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첩장 모바일로 보내는 중인데 엄마인 제가 떨리는 건 왜일까요? 빨리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응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아유, 따님께서 결혼하시는구나. 참, 그, 정말 정말 가족의 대행사죠. 대행사 중에 하나죠.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을 간다는 거. 엄마도 참 준비할 거 많고요. 아빠도 참 준비하실 거 많으실 거고요. 진짜. 그 아마 정신없이 지나갈 거예요. 결혼 끝났네 벌써 이렇게. 잘 살 겁니다. 아유. 자, 그리고 7025님께서 응디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생일을 앞두고 계획한 게 하나 있는데 생일날 꼭 응디한테 문자 보내서 축하받아야지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생일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느라고 라디오 켤 시간이 없었던 거 있죠? 응. 내년에는 꼭 축하 문자 보낼게요. 소개해 주실 거죠? 며칠 전에 생일 일주일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뒤에 그것도 다 가능해요. 일주일까지는 보내주셔도 돼요. 7025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7025님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노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사연 만나봅니다. 오유진의 썸, 박지연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썸.

은간의 빛나는 뚜루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6569님께서 가은 언니 제가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칡냉면 20인분을 선물해줬어요. 고맙게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오? 아, 얼려서 먹을 수 있는 거 냉동. 오. 와, 칡냉면. 칡냉면은 그냥 냉면이랑 좀 다른가요? 어떤 느낌이지? 아무튼 저는 그 칡우유 진짜 좋아하거든요. 산에 왜 한 번씩 갈 때 파는 거 있잖아요. 칡우유. 칡우유야 그러나 그거를. 그거 진짜 맛있는데 꿀 착 들어가가지고 칡이랑. 칡냉면은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아유 남자친구 고맙네요. 정지영님께서 오늘도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안전운전하세요. 어머 제가 해야 될 말을 우리 지영님께서 또 대신 해주시네요. 아 오늘도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운전하시면서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노래 띄워드려야죠.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그리고 신승태의 휘경동 브루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출산 전에 찐 살은 왜 이렇게 빼기 힘든 걸까? 다들 출산과 함께 쑥쑥 잘만 빼는데 나만 못 빼고 있는 거야. 어?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정상인 거 맞지?

0: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왜 자꾸 한숨을 쉬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야? 아 왜? 너 맞는 옷이 없어서 그래?
1: 아 여보야, 여보가 보기에도 나 살 많이 쪘어? 그래도 출산 후에 조금은 빠지지 않았어?
0: 아 살이 많이 쪘냐고? 아니 하나도 안 쪘는데. 연애할 때 몸매 그대로인데.
1: 저기요, 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땡, 그 대답은 너무 거짓말인 거 티나거든. 아무리 그래도 출산을 했는데 어떻게 연애 때 몸매 그대로인 거 같냐? 말도 안 돼. 그래도 뭐 기분은 나쁘지 않네. 고마워. 아 근데 기분만 좋으면 뭐해. 여기 있는 옷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0: 진짜야? 하나도 안 맞아? 아 그럼 근데 이맛은 많은 옷들은 어떻게 하냐? 버려야 되나? 아 요즘 나눔도 많이 하더라. 나눔할까?
1: 아니! 안 돼! 살 빼서 입을 거야! 내가 이 옷들을 어떻게 사 모은 건데.
2: 괜찮아. 지금부터 다이어트

0: 하면 뺄 수 있어. 나 입을 수 있어. 다시 진짜 돌아갈 수 있어. 그치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1: 그럼 우리 자기는 잘할 수 있다. 지금은 다리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다이어트하면 입을 수 있다. 숨을 참지 않아도 예쁜 원피스 입을 수 있다. 아자
0: 그래 맞아 복희야 너 할 수 있다. 다이어트 가자.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한봄에 진짜 예뻐져요 였습니다. 오늘은 한복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멍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하, 출산 후에 살 빼는 거. 절대로 복희님만 안 빠지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빼고. 진짜 그 특이 케이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SNS에 막 그런 거 올리나 봐요. 저는 출산 전에 그냥 다 조리원 나오면서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조리원 나오면서 저는 살 다 빠졌어요.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영상을 올리길래 아 그냥 다 자연 속에 빠지는 거구나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웬일이에요. 하나도 안 빠져. 저도 바지가 무릎부터 안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제 청바지가 한 서른 몇 개 있거든요. 이 수많은 청바지들 내가 이 핏들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고생했는데 이거 남주기도 아깝고 팔기도 싫어. 내가 입어야 돼. 내가 이거 줄이는 데만 돈을 얼마를 썼고 기장 줄이는 거에만 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이거 다 어떡해요. 내가 입어야지. 와 근데 무릎부터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던지요.

진짜 굶으면 어지럽고, 그죠? 육아하느라고 애기 안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굶어요? 밥 먹어야지. 그리고 애기 안느라고 팔에 근육이 생기는데 그 근육에 살이 엉겨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막 굵고 막 쫀득쫀득해지는 살로 바뀌는 것 같아. 아우 정말 진짜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근데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뭐 막 많이 먹고 계속 뭐 누워있고 이러지 않는 이상 노력을 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긴 한대요. 노력을 하면. 근데 그 노력하는 게 참 힘들긴 하겠지만 7803님께서 응디 저도 2월에 출산했거든요. 어, 저랑 같으시네요. 출산 전만 해도 저는 아기 나오면 금방 살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머머머 안 빠져요 안 빠져. 저랑 같네요. 예, 지금 7월달인데 그쵸? 안 빠져요. 이수연님께서 아 남일 같지 않네요. 응디 제가 7월부터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으로 닭가슴살과 채소 샐러드만 먹었어요. 살 빼려고 소스 없이 아주 건강한 맛으로 먹었습니다. 아니 소스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요. 샐러드랑 닭가슴살만 먹는데. 그죠? 이게 염증성 그건지 하여튼 뭐 그걸 알아보고 운동법이 다 다르대요. 아니 물론 완전 굶고 운동 계속하면 빠지겠지만 우리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건강하게 빼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아프면 안 돼요. 아이 돌봐야 되니까. 슬픈 현실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뚜루토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응? 노래 듣고 올게요. 지원이의 쿵짜라, 장혜리의 정열의

4726님께서요. 빛나는 트로트를 듣는 색다른 재미. 빨래방 와서 듣는 거지요. 에어컨도 나오고 시원하네요. 우리 낮에는 그죠? 에어컨 나오는 곳으로 찾아가야죠. 아, 빨래방 너무 좋습니다. 빨래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 소리. 아우, 낭만이죠. 노래 한 곡도 띄워드릴게요. 최재명의 열리지.

0: 건강보험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8: 핏.
7: 눈 뜨자마자
8: 핏.
7: 아이와 함께
8: 핏.
7: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좋다.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조정민의 유리벽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동해고속도로 속초에서 삼척 방향, 강릉에서 화물차가 전도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1, 2차로가 통제고요. 뒤로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릉분기점을 앞두고 2km 구간 평소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인천 방향은 경기권 광교터널 부근에서 밀리고요. 좀 더 가서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월곶분기점에서 모두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남청주 나들목부터 6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먼저 난지 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선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진성의 안동역에서 였습니다. 반자이분들 사연도 만나볼게요. 9214님께서 은가은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노래만 듣다가 라디오 진행하시는 방송은 처음 듣거든요. 근데 말하는 목소리도 정말 좋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나른한 오후 이 시간에 큰 기쁨이 됩니다. 영원한 팬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영원한 팬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말만큼 또 듣기 좋은 말이 없죠. 아유, 감사합니다. 7410님께서 어머, 여기 라디오 맛집이네. 그동안 다른 방송국을 많이 들었는데 며칠 전부터 KBS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4시까지 쭉 청취하고 퇴근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진짜로 제가 얼마 전에 또 제보를 받았잖아요. 택시를 정말 많이 타는 분인데 택시를 탈 때마다 은비트를 듣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와, 택시기사님들이 참 은비트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역시 7410님도 또 안목이 있으십니다. 자, 2부 계속해서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착.

미터 얼쑤 퀴즈. 첫 번째 퀴즈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 얼쑤 퀴즈 내드릴 건데요. 반짝이 9784님께서 응디, 내가 응디가 왜 좋은지 알아요? 힌트를 확 해줘서. 사실 퀴즈 풀기 전에 긴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힌트 많이 주면 우리야 생유 베리 감싸지. 오늘도 잘 부탁해요. 윙크 윙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야 언제나 늘 힌트를 넉넉하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응디 노력을 또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퀴즈 안에 힌트가 푸짐하게 들어있거든요. 분명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얼쑤 퀴즈부터 풀어볼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 부모님들에게는 걱정과 한숨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여름에 이것 한 번 있고요. 겨울에 이것이 또 한 번 있어요. 옛날에는 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 숙제도 참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일기 써야죠. 곤충 채집해야죠. 만들기 해야죠. 독후감 해야죠. 개학 전날 집안이 비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작하는 날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다음 중 이것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예비군 훈련, 2번 출근, 3번 방학. 자, 여기까지가 문제고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아이스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힌트곡으로 이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현빈의 샤방샤방, 전영록의 종이학.

일단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현빈의 샤방샤방, 전영록의 종이학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 그 자체인데요. 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걱정과 한숨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삼시세끼 밥을 해줘야 되니까 워킹맘, 워킹파파이신 분들은 걱정이 됐죠.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이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자, 다음 중 이것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고요. 보기도 있었습니다. 1번 예비군 훈련, 2번 출근, 3번 방학. 자, 많이 맞히셨나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예비군 훈련 아니고요. 출근 아닙니다. 바로 3번 방학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답 3번 방학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와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까요? 이 노래 듣죠. 이수연의 놀아보세.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수연의 노라보세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밑단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려요. 반짝이 7571님께서 일하면서 듣는데 퀴즈도 풀고 재밌고 좋네요. 예쁜 가방 만드는 일을 하는데 요즘에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이 많네요. 일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정답 도전! 아유, 그러게요. 우리 반재분들 일거리도 많아지고 통장도 두둑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사전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악 밀당 퀴즈는요. 트로트 곡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피디님, 1초 힌트 주세요. 네. 이건 뭐 1초만 들어서는 뭐 이게 트로트인지 가요인지 뭐 동요인지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라서 2초 들으면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자, 2초 힌트 주세요.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동요 같은데 이거. 이래도 나는 모르겠어. 그렇죠. 저도 좀 모르긴 하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곡이야. 3초 들으면 알겠지. 자, 3초 한번 들어봅시다. 3초 힌트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 분들. 뭔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4단계 힌트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 노래 가사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1: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0: 맞나 이거? 옥동자씨 성대모사를 해달라고 적어놨는데 약간 그 옛날에 그 개인기 하실 때
1: 얼굴도 못생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나 옥동자 정도는 돼야지.
0: 이거 약간 뭐 비슷한 게 있는데 하여튼 옥동자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시합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힌트곡 들려드리고요.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심수봉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윤태화의 보물 1호.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심수봉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윤태화의 보물 1호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를 4단계까지 들려드렸거든요. 정답 많이들 맞히셨나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었습니다. 아우,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얼쑤퀴즈 정답이 방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억의 노래가 등장하는 노래로 한번 골라봤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띄워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트로 퀴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반짝이 4971님께서 응디 국수집 주방에서 알바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응디 목소리 응원삼아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퀴즈도 마칠 수 있도록 도전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일하시다가 잠깐 짬내서 퀴즈 푸시는 거죠? 꼭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피디님 힌트 주세요. 뭐라고 저기요! 저기요! 너무 빨리 갔어! 아, 지나갔어요. 이제 여자 목소리였고요. 아, 2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나와야 될 텐데 가사가. 자, 2단계 힌트 주세요. 어,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반지분들 들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노래인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자, 어떻게 응디가 나설 차례입니까? 아우, 나 모르겠어 하신다는 분들, 예, 3단계 성대모사 힌트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떠나간 사랑에 미련 갖지 마. 운명이 아닌 거야. 다른 사랑 찾아올 거야. 어, 나 이번에 진짜 비슷하게 잘한 거. 방금 이영애 씨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안녕하세요, 이영애 씨. 안녕하세요, 은간 씨.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왔어. 정답 발표할게요. 소명의 걱정 없겠네.

소병의 걱정 없겠네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요. 정답 많이 맞히셨어요. 자, 정답 발표합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은요. 정미의 걱정 붙들어 매였습니다. 자,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곡 정미의 걱정 붙들었매 듣고 올게요.

정미의 걱정 붙들음에 듣고 왔습니다. 밀당 얼쑤 퀴즈 함께 하셨는데요. 반짝이 1824님께서 퀴즈 풀다 보니까 어느새 웃고 있는 내 자신의 발견. 이 모습 그대로 퇴근하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치요. 퀴즈 풀 때는 막 즐겁다가 또 다시 이러려고 하면 한숨 이렇게 나는데. 이게 또 일단 얼쑤 퀴즈 제가 성대모사 한 거 이런 거 있죠.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피식피식 웃고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피식피식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2시간 즐거우면 됐죠 뭐. 오늘 진짜 웃으면서 퇴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796님께서 여긴 창원이에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더워도 운동하러 헬스장에 왔습니다. 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헬스장에서 퀴즈 풀면서 들으셨나요? 다치지 말고요. 건강해야 되니까. 자, 다들 힘내시면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주의 로맨스 사랑,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이었죠.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응디사.

0: 시 좋아 반짝이들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비트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진시몬의 아슬아슬 띄워드리면서 저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선운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화성휴게소 부근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더디느름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청주에서 신탄진까지 3km가량 작업 여파로 밀리고요. 서울 방향은 영동 1터널 부근에서 옥천 4터널까지 터널 안 작업으로 제속도 못 냅니다. 이후에는 청주 부근에서도 작업 여파로 오후 내내 1km가량 짧게 속도가 떨어지고요. 더 가서는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별거 아닌 일상을 찍어 올리는 브이로그 많이들 하시죠.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모습. 그걸 기록하고 또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건데요. 내 일상을 남들에게 공개한다면 어떤 장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를 누가 좀 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거. 아,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요런 거요. 남들 다 퇴근했을 때 혼자 야근하며 열일하는 내 모습. 아, 이 모습을 누군가가 봐야 되는데. 운전할 때도요. 나는 참 양보와 양심이 살아있는 드라이버야. 내 모습이 기특할 때 있잖아요. 거창하진 않아도 꽤 그럴듯한 내 모습. 쑥스러워 마시고 오늘 저한테 공개해주세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래.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가 참 촬영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곡입니다.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나의 아주 근사한 행동 있죠.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남들이 놓친 나의 멋짐 어떤 게 있는지 공개 좀 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목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와 함께 본다방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였는지 저녁 메뉴 뭐 드실 거예요? 그런 것도 좋고 사람 향기 나는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화면에 카메라 버튼 있죠? 그거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0: 일단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칠성급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늘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분은 오늘 1등 주인공이 또 탄생했습니다. 어김없이 8 어? 내 번호 8인데? 뒤 네 자리 8인데? 난가? 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실까요? 89 어? 8919님이 오늘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대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동료들과 단체로 커피숍에 왔습니다. 단체로 커피숍에 갔어. 그러면 즐기셔야지.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를 주시면 어떡해요. 라라랜드 출석 내기했는데 1등 하는 사람이 커피 사기로요. 제발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쏘게요. 쏘는 거 먹게요. 마시게요가 아니라 쏘고 싶으세요. 우리 8919님 맞아요. 좋은 거 주위에 사랑하는 지인들하고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부자 되는 것 같고 행복하죠. 그대 오늘 1등 하셔서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저 이보는 8919님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수다꽃이 피겠습니다. 그리고 7916님 보내주셨어요. 블랙콩언니 안녕하세요. 부산 화명동 특파원 들어왔습니다. 아 특파원이 또 들어오셨어. 오늘도 무더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위와 좀 더 친해져야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순삭처럼 지나가나 봐요. 언니는 어떠세요? 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7916님 일단 저는 더위하고 추위를 잘 안 타서 더위하고 친해지는 노력을 딱히 하지 않아도 나름 잘 이겨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좀 명랑하게 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리고 75776님이네요. 여보 빨리 와요. 라라랜드 예쁜 콩디 보러 여행 갑시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고요. 8409님 문자입니다. 콩디 매일매일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내가 기특합니다. 오 이런 거 해내기 쉽지 않은데 약속은 5km 달리기예요. 처음에는 1km만 뛰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숨이 차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5km가 너무 상쾌합니다. 느신 거야. 지구력이 생기신 거야.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참고로 저는 50대입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50대에 접어드셨다 하셨는데 건강에 좋죠? 러닝하고 이러면? 근데 저는 한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시는지 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관절도 좀 많이 아끼셔야 할 때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 그러냐면 제 주위에서 젊었을 때 양재천을 늘 뛰던 그런 지인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건강할 때 아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끼면서 쓰는 것도 요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하고 제목이 같습니다. 데이 바이 데이 준비했습니다.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듣고 왔습니다. 우리 오수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버스를 탔는데 어르신이 타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고요. 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잘 알려드립니다. 너무 소소한가요? 하시면서 오수미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우 소소하다니요. 세상 좀 바꾸는 거 거창한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런 배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당당님이 주셨어요. 저 분리수거 할 때 박스에 테이프 꼭 없애고요. 박스 차곡차곡 접어서 합니다.

저 스스로 참 괜찮은 주부다. 내가 환경을 지켰다. 자부합니다. 포당당님 주셨습니다. 우리 오수미님하고 포당당님에게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게요. 문소연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디 오늘은 병아리 같아요.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원래 티셔츠가. 근데 화면에는 진짜 병아리처럼 노란색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차은옥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디 뽀년이 오랜만에 일찍이 출첵합니다 하셨고 8470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내 번호다 하시면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라랜드 이쁜 뽀니 누나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에 운전하면서 라디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잘 듣고 계셔. 감사하네요. 오늘도 또 출첵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프리카 북구 유친 은서 준서 새 아이 아빠 노용욱 입니다. 지금 역시 대프리카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제발 비가 적당히 좀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대프리카에서 노용욱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유찬, 은서, 준서 세 아이의 아빠시군요. 감사하고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아파서 안 나오신 날이 있었어요. 재활용장에 박스가 너무 정신없이 버려져 있길래 제가 하나하나 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 멋진 행동이었어요. 9599님, 솔선수범에서 먼저 움직이시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많으시네요. 김경수님, 반찬 준비하려고 마트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2시간 라라랜드와 달려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냥 저의 일상은 그저 저 혼자 보고 간직할래요. 황은희님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죠. 그대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 김태수님 얼굴에 작은 점을 7개나 뺐는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네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 주위에 안 계신가? 원래 얼굴에 이 점 빼고 나면 왠지 깔끔해지고 되게 얼굴색이 좋아 보이는데 금방 알 수 있는데 김태수님 몰라줘서 지금 서운해. 그리고 올리비아 월세님도 반갑다고 이렇게 또 출첵해 주셨습니다. 루미님 반갑습니다. 콩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 후 딸내미 데리러 갑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간 우리 루미님 같이 나눠보아요. 1284님 버스 안에서 자리 양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리만 하얗지 아직 청춘이라며 저를 뭐라 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젊은데 새치가 많아서 흰머리로 보이는 그런 분들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자리 양보했다가 좋은 일 했다가 뭐라고 한 소리 들으셨어요. 저 같으면 조금 나는 그렇게 보였는데 하면서 조금 섭섭했을 것 같은데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저희 보니 옆으로 싹 빼놨다가 끼어들기 해서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주세요. 수의 썸데이 준비되어 있고요. JS의 종로에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뮤직 매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쿨의 애상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오늘 뮤직 매직 3인조 가수들의 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멤버가 3명인 그룹을 떠올려 보시고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뽑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 매직에 선곡된 분들에게요, 치즈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뮤직 이즈 매직. 오늘 마법송 나갑니다. 이재훈, 김성수, 유리 함께합니다. 쿨의 애상.

이어지는 곡입니다. 코요태가 노래합니다. 파란. 이 노래는요, 황희연님 이 노래 들으면 중학생 때 생각이 많이 난다 하시면서 신청하셨고, 문자 참여 준비하시고 코요태 파란 0774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RF의 고요 속의 외침. 클럽에 갔을 때 이 노래에 맞춰 춤췄던 기억이. 이동욱님, 춤 많이 추셨어? RF의 고요 속의 외침. 유튜브로 얼마 전 공연한 거 봤는데 이성우 오라버니 여전히 춤추면서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 이예숙님, 맴맴님도 RF의 노래 원하고 계십니다. 노래 나갑니다. 고요 속의 외침.

가격 폭락. 아우 슬퍼. 그리고 김민정님, DJ DOC의 미녀와 야수 듣고파요 하셨는데 어쩌지? 머피의 법칙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은홍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들어보죠. DJ DOC가 노래합니다. 머피의 법칙.

오늘 뮤직 매직 셋이 부른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쿨의 애상 듣고 왔고요. 코요테의 파란, 알리에프의 고요 속의 외침,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머피의 법칙 말고 셀리의 법칙에 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미님, 아 Y2K 오빠야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허윤서님은 한스밴드, 아 호기심. 콩디 방송이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 그래? 그리고 김영수님은 SG 워너비의 라라라. 라라랜드 너무 재미있다고 우리 영수님도 덧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4792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신청하신다 하셨고, 소방차의 하얀 바람, 3인조 하면 소방차지 근데 오늘 빠졌어. 하얀 바람 노래에 푹 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미진님, 최유리님은 에픽하이의 우산, 오늘 우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셨어.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늘이 화가 났나 봐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은이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승마 바지를 유행

0: 시켰던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오빠들인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신나는 곡들이 나와서 좀 율동을 했더니 우리 김옥현님 제 반바지가 보였구나. 콩디 바지 천 좀 이어 꿰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그러면 이 바지는 매력이 없어. 막 찢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하동진님 콩디님 오늘도 댄스 잘 추시네요. 김혜준님 클럽 온 기분입니다. 그치 그치. 그리고 순아님 이번 당신처럼 살고 싶다 하시면서 순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살면 되죠. 오늘 처음 인사 남깁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랑색이 잘 어울리는 콩디님. 오늘은 옆길에 차 세우고 메시지 남기고 음악 듣고 있습니다. 호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래요. 축하해줘요 하시면서 김기수님 노래 신난다 하셨습니다. 오늘 기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저 이분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여기에서 광고 듣고 이제 한 곡 더 남겨져 있습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한숙경님, 라라님. 바지가 많이 상실되었네요. 아, 이게 매력이라니까. 오늘 뮤직 매직 3시 부른 노래 받아봤습니다. 많아요. 이경수님은 쿨의 도시의 바캉스 신청한다 하셨고, 그리고 꿈꾸자님도 새또래 그대를 사랑해 소방차의 팬이었다고 보내주셨고, 김현주님은 솔리드의 천생연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네요. 그리고 어반자카파 목요일 밤 들려주세요. 이열치열입니다. 3971님도 문자 보태주셨습니다. 김은희님, 거북이의 비행기요. 이제 휴가철이라 많이 여행 간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가거든요. 대신 비행기 노래라도 듣고 싶네요. 나도 이번 여름에 여름휴가 없으니까 노래로라도 실컷 들어야겠습니다. 쭈니님도 거북이의 비행기. 17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고 싶어요. 육아가 힘드신 거야.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고 싶어? 우리 쭈니님. 그리고 소소아범님도 주셨습니다. 거북이, 비행기. 그리고 김혜주님, 신나는 음악 듣다 보니 다 같이 가족이 된 듯. 감사합니다. 9863님, 거북이의 비행기,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요즘 같이 더운 날에는 시원한 나라로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치즈버거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분 뽑았습니다. 우리 순아님, 호두님, 이명희님, 소소아범님. 아, 그리고 또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여튼 우리 작가님한테 뽑아서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비행기에 거북이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자. 거꾸로 말했어? 거북이의 비행기입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보은 2차로 앞길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2km 구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청주에서 신탄진까지 6km 구간 정체인데 작업 여파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설악 부근과 서종에서 각각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8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북단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어디로 신정교부터 사고 여파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김수라님의 고3 아드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이본 이모.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학교를 다녀와 잠깐 쉬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늘 엄마가 라라랜드를 틀어놓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이제는 이본 이모 목소리가 들리면 아, 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엄마는 초년 시절에도 이본 이모의 볼륨을 높여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라라랜드를 다시 만나셨을 때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엄마가 라라랜드를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이본 이모께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난 주말 진로 진학 상담을 다녀오는 길에 엄마 표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돼서 저도 속상했고,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는데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늘 퉁명스럽게 말하고 짜증도 화도 많이 냈지만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밀어준 마음만큼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참, 이본 이모, 우리 엄마는 얼굴도 예쁘지만 손목도 예쁘거든요. 이모가 만들어주신 비즈 팔찌가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살짝 말씀드려봅니다.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SES의 달리기였습니다. 아, 우리 김수라님의 고3 아드님이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이크 빌려가셨으니까 공부하다가 지칠 때 드시라고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통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후기를 또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아름님, 아 거북이 타고 가도 되잖아요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 제목하고 팀 이름을 거꾸로 말했죠. 4459님 언니 덕분에 웃습니다. 나 때문에 웃었어. 비행기에 거북이 감사해요 하셨고 이향미님은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라라 가족들 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이승민님은 자제분이 훌륭하게 컸다 하셨고 한지원님 고3 파이팅. 우리 집에도 고3이 있습니다. 김민주님은요. 어머나. 고등학생 맞나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원하시는 곳에 꼭 진학하기를 파이팅. 그리고 김태영님도 내 아들 같아서 뭉클하네요 하셨고 이러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당당님 또 문자 주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무슨 복을 타고 나신 겝니까? 중1 아들 방금 전화 왔네요. 폰 씨가 넉넉히 좀 달라고. 아직은 중1이니까 고3 되면 또 넉넉해질 거예요. 그리고 늘 따뜻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챙겨주시는 분이죠. 우리 홍정아님 굉장히 믿음직한 고3 학생이네요. 비즈 팔찌에 빵 터지셨다고. 비즈 팔찌 안 해줄 수 없을 듯요 하셨습니다. 자,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를 또 해드려야죠. 어머님이 외모도 이쁘시고 외모도 이쁘시고 손목도 좀 허전하게 느끼셨나 봐요. 우리 고3 아드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어머님의 손목 사이즈 보내주시면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저의 뇌피셜을 잠깐 전하자면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고3 성적과 이집 때문에 마음이 아주 바쁜 그런 나이일 텐데 엄마에게 엄마의 표정을 보고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줄 아는 멋진 아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었고요. 성적이라는 틀

그런 틀 안에만 갇혀 있는 거 말고 누구를 걱정할 줄도 알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도 함께 마음에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 이번에 뇌피셜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라라랜드 봄풀리 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찾아갈 건데 오늘 봄풀리 주제 알려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문자 폭탄을 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봄풀리 주제는요. 단골 축가 웨딩풀리로 함께하겠습니다. 한여름이라 결혼식은 많지 않지만 결혼식 에피소드 떠올려보는 그 맛이 또 있습니다. 축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를 보내주셔도 좋고 내가 들었던 아주 특이한 축가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봄풀리 선물은요. 새우버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은요, 결혼식 단골 축가가 있죠. 웨딩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가 불러주는 경우도 많고 또 가족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 결혼식에는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서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요즘은 신랑 신부가 축가를 직접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남의 결혼식장에서 축가 듣다가 괜히 울컥해서 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봄플리, 웨딩플리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선물은 오늘 새우버거입니다. 웨딩플리 첫 곡. 아, 그래, 이 곡이 나와야지. 유리상자가 노래합니다. 신부에게.

2244님이 신청하셨던 곡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동률의 감사 신청합니다. 7603님 그리고 공귀님도 21살 25살이었던 저희 부부의 첫 축가였습니다. 남편이 불러줬어요. 좋으셨겠다. 공귀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축가하니까 생각났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결혼 12년 차인데 신랑이 불러줬던 축가였습니다. 7379님 참여해 주셨고 9980님 김동률의 감사하셨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저희 축가가 감사였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어머 2016년 12월 12일 저희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아,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노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승용님도 강은옥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감사.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하신 분 우리 정다정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호성님도 이 노래 원하셨고요. 이영우님도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고딸이 결혼합니다. 이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고딸이 결혼하시나 봐요. 저 이분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단테님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리고 문은영님도 이 곡은 양가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난항님도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싶다 청하셨습니다. 우리 라라가족 여러분들 가시는 길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가 노래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늘 봄풀리 웨딩풀리로 멋진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제일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동률 씨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하죠? 감사 듣고 왔고 그리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네 곡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을 보내주셨습니다. 8198님 얼마 전 조카 결혼식 날 신부에게 직접 불러주는데 감동이더라고요. SG 워너비의 내 사랑 그리고 5017님 노을 청혼이 짱짱이죠. 5년 전 결혼식에 불렀는데 와이프는 안 울고요. 사회를 본 친구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은 안 우셨어. 그리고 최연정님 조용히 열심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집에 가는 마을버스 기사님도 들으시네요. 귀 호강하며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님. 그리고 8941님 저한테 11월 19일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결혼했는데요. 이날 23년 11월 19일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오, 또 특별한 날 맞이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급성 장염에 걸려 퇴근하고 병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준이 빨리 나으라고 말해주세요.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감사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준님 어여어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김민지님 지친 일상을 마무리하고 늦은 밤 샤워를 하면서 이번에 라디오 재방송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주에서 그것도 아주 밝은 낮에 이보님의 라디오를 듣습니다. 제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런 호사가 남편 따라 제주살이 강행한 지 2주입니다. 김민지님 보내주셨고 뿌요뿌요님은 김동률 씨의 감사 정난양님은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김현웅님하고 손지우님은 이석훈 씨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예숙님은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7019님은 팀에 사랑합니다. 정말 많네요. 3964님 박상철의 무조건 임혜정님은 스위스로에 좋겠다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박나미님은 정인의 오르막길 그리고 9329님은 웨딩플리 신랑 입장곡 신청합니다. 김범수 나타나 오 그리고 최경희님은 성시경의 두 사람 그리고 장재훈님 부산촌놈이 서울친구 결혼식 가서 성시경 두 사람 불렀는데 너무 떨렸습니다. 송소연님 우리 언니 결혼할 때 대학가요제 출신이신 이모부가 축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모부가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성시경 두 사람을 걸쭉하게 불러주셔서 엄청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봉구님도 축가 부른 내 흑역사가 떠오른다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흑역사가 떠오르셨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오늘 웨딩플리의 마지막 곡은 성시경의 두 사람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우버거 받으실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뿌요뿌요님 정난향님 손지우님 정다정님 8198님, 김민지님, 재연정님, 5017님, 8941님,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단태님, 요분들에게 새우버거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밤만 되면 아이 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내가 문만 열면 황급히 노트북을 닫아버렸다. 아, 수상하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째 저러는 거야 진짜? 별의별 상상을 다 했다. 그런데 어제 역시나 남편 이름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그래, 결국 질렀네. 질렀어. 또 질렀어. 괜히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다. 박스도 안 열어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차갑게 목소리를 깔고. 택배 왔어. 그런데 당황할 줄 알았던 남편은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짜? 벌써 왔어? 뭐야? 남편 목소리 왜 이렇게 신난 거지? 어때? 마음에 들어? 딱이지? 최고지? 순간 내가 더 당황해서 딱이네, 딱이야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게임기 또는 차량용 액세서리 뭐 그런 거라 생각하고 나는 택배 박스를 뜯었다. 박스 안에는 또 다른 하얀 박스가 정성스럽게 포장돼 있었다. 응? 낮은 굽에 아이보리색 양가죽, 구두 한 켤레. 나이 드니까 굽 있는 거 못 신겠어. 아킬레스건이 노화됐대. 그 후로 맨날 못생긴 운동화만 신었더니 오태가 안 난다 자기야. 아유, 요즘 누가 구두를 신어? 운동화가 트렌드야. 그래도 나는 예쁜 구두를 신어야 기운이 난단 말이야. 근데 뭐 늙어서 구두도 못 신게 됐으니 운동화를 탓하겠어. 늙기는 당신이 뭐가 늙어? 별소리 다 듣네 진짜. 얼굴 펴. 신발이 뭐 그렇게 중요해? 어? 남편을 의심하고 못마땅해 하던 며칠을 생각하며 구두를 꺼내 예쁜 박스 위에 나란히 놔본다.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고운 색깔의 부드러운 양가죽.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서보니 참 잘도 어울리는 것 같다. 연애 때 높은 구두 신고 데이트를 할 때면 벤치에 앉아 있을 때마다 구두를 벗으라고 하고는 내 발을 맨손으로 주물러주던 남편이다. 세월이 그 다정함을 씻어낸 줄 알았는데 그래, 이런 남자였어. 결혼 17년 차 노화된 아킬레스건과 좁적 근막염이 이런 감동을 안겨준다. 아, 잘 어울린다 우리 와이프. 역시 그거 아치를 딱 받쳐주는 구두래. 의사들이 연구한 깔창이라던데. 예쁜 거 찾느라 진짜 힘들었다. 내가 사이트를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 자기야. 그날 저녁 내내 생색이란 생색을 다 내는 남편이 오랜만에 귀여웠다. 이 예쁜 구두를 밖에 신고 나가기 아까워서 오늘도 그걸 집에만 신고 있는 그런 오우다.

0: 몰라서 좋아.
1: 영란님의 사연에 이어서 네가 좋아 최성곤님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 진짜 어떤가요? 아 이거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여러분들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청 어떤가요 주인공 우리 하영란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원님 사랑꾼 남편분이시네요. 안윤남님도 남편분 어우 so sweet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달콤한 그런 남편분이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있죠. 노래 한 곡이 불러오는 추억의 한 장면, 요즘 내 일상의 BGM으로 깔고 싶은 노래와 이야기,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영숙님, 와 좋겠다. 새우버거 당첨자분들. 저도 새우버거 엄청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셔? 제가 새우버거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님, 자상한 남편분이시네요. 부럽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들어보죠.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우리 공기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이제 저녁 준비하러 가야 할 시간이네요. 저녁 새우버거일 줄 알았는데. 아, 공기 언니 저 뭐 먹죠? 하셨어요. 우리 공기님 오늘 당첨되셨어. 근데 새우버거 아닌가? 우리 작가님한테 제가 한번 쫄라볼게요. 새우버거가 아니면 좀 새우버거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 우리 공기님 보내드리자. 그리고 김지원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보니 언니가 사연 읽어주시면서 그랬어 라고 해주실 때마다 뭔가 뭉클한 기분이에요. 그랬죠. 우리 김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478님도 안녕하세요. 배우 이보님이 맞으신지요? 맞다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연히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보이라는 추억 돋는 이름에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쁨에 눈물이 나려 합니다. 그 시절 손지창, 김민종과 더불어 출연하신 느낌, 주제곡도 스치듯 지나가네요. 반갑습니다. 이보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마무리는 콩디와 함께하는 라라랜드죠. 매일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항상 웃음나게 하는 콩디의 목소리를 들으면 졸음이 달아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3942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못 전해드린 사연이 산더미입니다. 이거 사진으로 찍어가서 제가 언젠가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말 겁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고 저 이번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홍제문터널 부근에서는 사고로 마장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홍제문터널 지나는데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까지 밀립니다. 좀 더 지나 존엄분기점에서 도리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이후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횡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기권에선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요. 좀 더 가서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사람 때문에 힘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말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싸움이 되기 쉽고요. 아니, 저 그게 아니고 라고 말을 덧붙이는 순간 설득과 납득을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원망은 줄어들 거고요. 괴로운 내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덜어낼 수 있거든요. 내 마음 같지 않았던 오늘 하루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 같이 외치고 털어보시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였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한 주의 정점을 살짝 지나고 이제 주말권으로 접어드는 이 목요일 이때 아...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밀려드는 법입니다. 그죠? 정말 힘들거든요.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고 날씨 같은 경우도 아휴 여름이겠거니 아 그런가 보다 하기에는 진짜 너무 하니까 너무 극도 지수를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서로 이제 불쾌지수 많아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뭐야? 내가 만만해? 야, 이렇게 생각 들어가 버리면 또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기면 괜찮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0220님은 맞아요. 요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감정 소모를 안 하기. 하트. 예. 진짜 성인이시네요. 알죠? 아이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내가 모르는 그런 게 많을 거야. 라고 해도 내가 왜 몰라야 되지? 어? 내가? 아, 내? 뭐 내 눈을 피해? 뭐야 니네? 막 이렇게 또 생각이.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옥정아님 맞아요. 저는 저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하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안해지지요. 그냥 조금만 양보하면 편안하지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괄호 안에 드는 생각들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요게 이제 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참 불쌍하다 얘기는 거는 뭐 그냥 속마음 정도. 예. 왜냐하면 측은지심이 이렇게 또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옥정아님을 위해서는 그게 마음의 평화를 지켜준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8244님 인디 요즘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 연패로 화가 많았습니다만 아 선수들 힘들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좀 속 편해요. 아 내 문자인 줄 와 내가 보낸 건 줄 제가 응원하는 팀, 같은 팀을 응원하시는 쌍둥이 팀 응원 파리사사님 같은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야구 생각하니까 무슨 할 말을 다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평소에 좀 못했던 팀 같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래도 최근에 잘했잖아요. 그리고 잘한다며요. 잘 관리해준다고. 밖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다. 당장 이렇게 자기 일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넘어가는데 그럴 수가 없지.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이렇게 또 발끈하게 됩니다. 저도 예 마음을 좀 비우고 그런갑다 아이고 고생한다 정말 이 더운 여름에 매일 나가서 그렇게 뛰려면 얼마나 고생일까요. 하루에 잠은 잘까요. 몸을 그렇게 쓰는데 너무 짠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참 그런 측면에서는 아 불쌍하다. 아이고 우리 선수들 고생 많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내 돈 주고 직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공 바로 앞에 있는 걸 왜 안 주워가지고 그 남한테 밀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특정 경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 그래서 인간인 것 같아요. 내 맘 같지 않고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시간은 촉촉 째깍째깍 흘러가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같이 걷는 사람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얘기 나누면서 힘이 될 수 있죠. 공감 많이 해주시는 우리 스트인들과 함께 생방송 2시간 달려가겠습니다. 잠시 후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요. 뭐 드시고 계시는지 이 더운 여름에 무슨 보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디 가고 계시는지 비가 그쳤는데 괜찮으신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는 드라이빙 포인트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만나봅니다. 자, 987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어이, 번호 좋다. 영턱스 클럽의 정.

안부와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 스티니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5034님, 신도림 환승해서 집으로 가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아, 얼른 집에 가서 오이 냉국 밥 말아 먹고 싶습니다. 와, 신도림 그 역 이름 듣자마자 너무 숨막혔겠다. 퇴근길 지하철 엄청 힘드셨죠? 땀이 범벅이고 다 젖었을 텐데, 그래요, 시원하게 오이 냉국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생방송 끝나고 집에 갔는데 콩나물국 안 데펴 먹고 그냥 냉콩나물국에다 열무김치 먹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와, 최고야 진짜.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서 드세요. 와, 8110님 부산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너무 없어서 흠과를 깎아 먹으면서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 윗지방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복숭아 자두에 흠과가 너무 나와요. 아, 과일 가게 사장님이시구나. 그쵸, 그 예년한과는 다르게 참 중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확한 작물들이 좀 그런가 봅니다. 아이고,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날씨가 여럿 고생시킵니다, 그죠? 김다운님, 인디 저는 뭐 못 먹고 있어요. 유유, 왜요? 아니, 피검사하느라 금식을 해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꾹 참아보겠습니다. 아, 하필 이맘때. 하긴 뭐 검사나 이런 건강검진은 이맘때라는 게 없지. 언젠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견디기 너무 힘드시겠다. 하여튼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프리즈! 움직이지 마. 예. 7624님 소갈비살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딸 현경이가 주말에 생일이라서 미리 땡겨가지고 남편이랑 아들이랑 넷이 외식 갑니다. 우리 현경이 사회 초년생이라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인디가 이현경 힘내라 기운 팍팍 넣어주세요. 그래요, 우리 현경이 생일이구나. 축하한다. 어이구, 고생이 많다. 아, 사회 초년생 힘든 게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하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게 과정이다. 어제보단 오늘이 편할 거고 오늘보단 내일이 편할 거야. 이현경 힘내고 생일 축하한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차우림의 일탈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가사를 곱씹다 보니까 진짜 일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 현대인들, 스트인들 마음만큼은 좀 자유도 넘치게 여기저기 그냥 튀어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722님, 호진님, 예, 저 지금 부장님 모시고 거래처 가다가 대참사가 났습니다. 뭔 일이요? 제가 길을 잘 안다고 내비를 무시하고 직진을 했는데요. 정신 차려보니까 웬 시골 논밭 한복판이에요. 내비는 경로 재탐색만 외치고 부장님은 창밖 마을만 보고 계십니다. 나대던 제 손가락을 매우 치고 싶습니다. 나 어떡해.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시트콤 같아요. 1722님. 그 매번 가던 그거 그냥 눈 감고도 찾아가던 곳인데 왜 그랬을까? 부장님 같이 모시고 가니까 괜히 아, 그 뭔가 그러니까 누구 있으면 꼭 맨날 하던 것도 잘 실수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의 끝판왕이 됐네. 어떡하니? 부장님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일부러 일어나? 얘가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이렇게 퇴근하길 바라나? 아, 이런 거지는 아니, 이렇지는 않을 건데. 예.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정말 그 없는 길로 가게 되면은 찾는데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그 찾는 게 불과 한 몇십 초 만에 찾아요. 근데 내 마음이 쫄리면 이게 한 5분간 찾는 것 같고 막 큰일 나고 막 땀 삐질 나고. 어떻게 아, 난 모르겠다. 아, 지금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신다면 조금, 예, 부장님, 예, 누그러뜨리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 저기, 그 조수석, 글로우 박스 열어가지고, 그 종이 지도권에서 세계 전, 한국 전도, 이거 꺼내셔가지고 길 찾아가세요. 예. 아, 예전에 진짜 그거 보고 많이 찾아당겼는데, 우리 아버지. 내비 없을 때는 진짜 상상도 못 하겠네. 9234님, 여수에서 서울로 놀러 왔어요. 방금 57분 교통정리 들었는데 차가 막히는 게 아니래요? 겁나 막히는데? 서울은 이 정도가 평균인가요? 뭐요? 이게 안 막힌다고? 말도 안 되네. 서울 난리 났네. 이? 야, 막 이러고 계시는 거야. 예, 서울 이 정도예요. 끝판왕이죠. 아, 정말 중간이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북적대면서 그냥 앞에 꽁무니만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네 일상. 그래요.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참 바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들이 있네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질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알려드릴게요. 재밌어요. 바람. 구질구질 질척대는 노래입니다. 구질구질하고 질척대는 노래. 그 예를 들면 미련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구질구질하고 질척대고 막 연연하고 막 앵겨 붙고 막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뭐 누군가랑 헤어지고 절절한 짝사랑을 하며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정말 무한 반복으로 들었던 그 노래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질린다 질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구질구질 질척대는 노래 기다리겠습니다. 약간 이열치열 같기도 해요. 그죠? 이 더운 여름에. 아, 붙지 말라니까 앵겨붙고 막, 아, 저리 가 진짜. 아우, 진짜 가.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노래. 들으면 좀 그 공기 순환에 살짝 찬 바람 좀 느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서늘하기도 하잖아요.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두 곡 듣는 동안 각자가 생각하는 질척대는 노래, 연연하는 노래 뭐가 있을까 보내줘보세요. 1214님이 청해주신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생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질구질하고 질척대는 노래 바로 만나볼게요.
1: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0: 유브이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우리 5504님이 이 정도까지 질척거리는 건 오히려 쿨한 건가?

9413님 지하에 술 한잔 해요거든요. 가사 보세요. 꽤나 질척거리는 노래예요.

정인호의 헤요입니다. 우리 8110님이 고딩 때 노래방 가면서 울면서 많이 불렀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야, 잘 지내고 있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 제로 영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

0: 빠르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좋다.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오늘 유인음악가게 여러분 괜찮으셨죠? 예, 질린 거 아니죠? 아, 생각보다 아, 되게 질리네요. 그죠? 오, 구질구질 질척대는 노래로 함께 했는데 이제 마지막 오늘의 센스쟁이 주인공 바로 이은주님이십니다. 예, 다들 존니를 윤종신의 존니를 많이 떠올려주시는 와중에 또 하나의 구질구질송을 찾아내주신 이은주님이십니다.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이요. 지금 네 모습에 우는 날 난 지키고 있을게 촛불의 약속도 괜찮아. 와, 어마어마했죠. 중학교 때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전 여친 결혼식장 가서 남자가 우는 거 생각하니까 슬프기보다는 아, 참 그랬어요 좀. 예. 그래도 윤종신님은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노래 나갑니다. 우리 2부에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답답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양재나들목 5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을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 이후에는 남청주에서 신탄진까지 작업 여파로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작업 여파로 청주 나들목에서 짧게 밀리고요. 이후에는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가양대교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이후에는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많이 밀리고 이 구간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0: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1: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0: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에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7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첫 방송.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쿨의 오토리버스였습니다. 우리 백종무님이 쿨의 오토리버스 듣고 싶어요 유유 하셔가지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도 내가 해드릴 텐데 이게 뭐라고. 그래서 바로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종무님 뚝 끝이세요. 울지 마시고 좋으셨어요? 덕분에 쿨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 저 처음 들어봤네. 우와 귀엽다. 쿨 노래 다 좋은 것 같아. 그 와중에 김현웅님 추억의 단어 오토리버스 오토리버스 또 요즘 분들은 또 이 단어를 모르시겠지. 뭐 단어는 뭐 거꾸로 자동적으로 오토 리버스 되돌린다 그 뜻은 알겠지만 이게 어떤 명칭으로 쓰였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예전에 그 소형 미니 카세트나 하여튼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테이프 레코더에 항상 A면 B면을 이렇게 테이프를 갈아 끼잖아요. 이거 또 설명을 하고 있니 나는 또. 아유 진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 건데. 예. 하여튼 그때 그 A면 듣고 항상 착각 해가지고 빼서 쭉쭉쭉 B면으로 다시 갈아 끼고 이러는 수고를 덜어준 진짜 획기적인 정말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기술이 탄생했구나 깜짝 놀랬던 오토리버스 기능. 아. 또 나름 또 분해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원리일까 이러니까 막 가보 그 마그네틱 필름을 이 밑에서만 읽는 센서가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기어비를 조정해서 돌리면서 위에서도 그걸 읽게끔 만든 거야. 이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또 엄청 네. 들었죠. 거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다 반응 볼까요? 카세트 플레이어 친절한 DJ 모른다고 하고 싶다. 오토리버스 산업혁명 복제본 테이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복제본도 그 테이프 밑에 엉덩이 쪽 엉덩이 쪽 이른다 바닥 쪽에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테이프로 막으면 그게 이제 센서가 클릭이 안 되면서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재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또 어렸을 때 몰랐어. 어렸을 때 모르는데 중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알려준 거야. 자기 형 누나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녹음해서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시켜주셨던 초등학교 뭐 영어 테이프 뭐 무슨 테이프 있잖아요. 그 가정 방문해가지고 파는 거 방판에서 파는 거 그거 다 공부는 안 하고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변진서 뭐 숙녀에게부터 해가지고 나만의 그 리스트를 딱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아 정말 6분이나 얘기했네. 6분이나 얘기했어. 너무 많이 얘기했다. 아 정말 어쨌든 추억의 오토리버스 쿨의 노래 우리 종무님 덕분에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또 시작해봅니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기회는 한 번뿐. 놓치지 마세요. 허밍은 딱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스비토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토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설레는 아이스크림 쿠폰
2: 거기 설악구
1: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음을 잡고요.
2: 뛰띠라 또 뛰.

0: 스피드박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원더걸스의 So Hot 이었습니다. 도착한 문자 봅니다. 김현미님, 모르겠다. 현미님, 좀 재밌는 오답이라도 적어주시지. 진짜 찐으로. 이건 재미도 없고. 아, 마음의 소리를, 예. 진짜 모르겠다. 그 마음 알겠습니다. 이윤태님, 박성신의 한 번만 더. 택시 운전합니다. 대기 중에 정답 보내요. 아, 자랑스럽게 보내셨는데. 아무리 우리 기사님들 우대방송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시작할 때, 기회는 한 번뿐, 허밍은 딱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하니까 이제 미리. 마침 대기 시간이 그때인 거야. 주행 중에, 아, 그거 아니었네. 뒤늦게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안타깝습니다. 김혜민님, 양동근의 골목길? 아, 비슷해. 아, 창법이 좀 비슷했죠. 밥, 디리비리, 밥, 비리비리, 밥. 골목길, 골목길, 골. 가사를 모르니까 골목길만 하게 되네. 예, 아니었고요. 2698님, 원타임의 쾌지나 칭칭! 꽹가리 치고 싶은 더운 날씨네요. 진짜 소리로라도 그냥 막 그냥 더운 거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 아니었습니다. 가수는 맞았네요. 예,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합니다. 근데 힙합곡을 왜 음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을 잡겠습니다. 쉬지 않고 뛰는 내 심장이
1: 핫 뜨고 뜨고 핫 뜨고 뜨고 핫
2: 불타오르는 나의 젊음이
0: 영향을 느낀
2: 예
0: 좀 랩을 하면 이렇게
2: 내 인생은 에이톤 추억
0: 다 게리씨가 돼요. 어쨌든 잘 맞춰주셨습니다. 음을 왜 잡았는지 모를 정답 원타임의 핫뜨거 였습니다. 제목은 반드시 바르게 말씀드려야 돼요. 네. 핫뜨거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합니다. 오늘 퇴근 2시간 걸려요. 냉풍 시트 없는 제 등짝이 핫뜨거 뜨거 핫뜨거 뜨거 핫 원타임의 핫뜨거 해주신 8935님 센스쟁이 당첨되셨습니다. 8935님 거의 다 도착하셨을까요? 그리고 핫뜨거 원타임 MRC 할 때 마이크 떨어뜨려주는 거 다들 한 번씩 해봤을걸요. 진기명기 맞아요. 나 MRC 아, 아까 이따가 이제 전곡 들어볼게요. 그럴 때 마이크 떨어뜨리죠. 진짜 멋있어. 감독님한테 혼나는 거야 그거. 진짜 얼마나 비싼 건데 그죠? 이건선님 축하드립니다. 원타임 핫뜨거 정답 맞죠? 운전 중에 신호가 딱 걸려주네요. 정답 보내라는 하늘의 계시. 예, 맞습니다. 1933님 그래서 당첨되셨습니다. 여기 7분 더 모실게요. 그래서 총 10분께 설레는 아이스크림 쿠폰 거기 설아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 꼭 남겨주십시오.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옵니다.

0: 원타임의 핫 뜨거였습니다. 김주현님,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된 노래입니다. 하트. 그니까요. 와, 진짜 좋아했어요. 그 회사 래퍼들, 힙합퍼들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 오, 진짜 멋있어. 이민정님, 노래가 흥이 나는데 목, 경추, 흉추, 요추 아파서 흔들 수가 없네요. 노래 좋아요. 아니, 왜 척추가 다 왜요? 아프세요? 어이구. 너무 흥이 나는데 내 사정은 지금 흔들 수가 없으니까. 이 문나희님께서는 인디 랩이 꼭 이거 같아요. 형도 니가 랩을 한다. 홍, 홍, 홍. 좋아한다, 좋아한다. 박수 친다. 그쵸. 약간 그 병약한 그 두 팔을 축 늘어뜨리면서.
1: 난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세상이란 학교 입학 전 나는 꿈이라는 봄을 찾아 유랑하는 해적 선라이스. 뭐 이런 이런.
0: 여기까지 할게요. 제 스타일에 좀 맞죠. 게리 씨한테 고소 들어올 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유명해질 수 있어. 아, 예, 스비트바 퀴즈 이렇게 정답곡 원타임의 핫뜨거로 즐겁게 놀아봤습니다. 김슬기님, 인디 몇 주 만에 아직 달과 별이 뜨지 않은 이 시간에 퇴근합니다. 소리 질러! 왜냐하면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2: 어, 생일이에요?
0: 부서원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은 일찍 가라고 해서 퇴근했습니다. 대신 폰은 바로바로 봐달래요. 크크크. 아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일이면 좀 일찍 어? 퇴근 시간이 18시면은 한 17시라도 좀 보내주고 그러든가. 그걸 6시간 넘어서까지 일 시켰다가 그래도 아 맞다 너 생일이지 가 들어가 괜찮아 생각해 주는 거 치고 생각해 준답시고 그렇게 보내주는 게 너무 속상하다 진짜. 슬기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이구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일하시느라 생일도 진짜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 소나무스틴 김슬기님께 뭐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뭐 케이크 있나? 뭐 아니요. 어, 있어요? 진짜? 그냥 질러본 건데. 케이크 하나 드리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폰은 꺼놓을 수가 없네요, 그죠? 또 동료들이 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책임감, 이 성실함 어떨 거야? 에, 축하드리고 편히 들어가셔서 가족들이랑 푹 쉬시고 좋은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면 이제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볼게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은 다양한 순간들 같이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우리 3392님께서 듣고 싶다 해주셨어요. 하림의 출국, 그리고 바닷길에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듣고 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 1896님 인디 저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요. 퇴근길에 남편이 보냉백에 고이 챙겨준 삶은 달걀이나 먹고 힘내자 하고 핸들에 툭 하고 깨는 순간
1: 이게 뭐냐고요. 가만 안 둬 진짜.
0: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세요? 생달걀이에요, 생달걀. 날달걀. 그거를 삶은 달걀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보냉백에 고이 날달걀을 챙겨주시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운전 중에 핸들에 그냥 물론 정차하셔서 했겠지만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이고 어디서 뭐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머리에라도 이렇게 콕 하잖아요. 아니면 책상에 푹 하든가. 그러면은 이 날달걀. 그래서 어이없어서 손에 날달걀 깨진 날달걀 들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되게 이렇게 노세요? 예. 실수겠죠? 예. 큰일인데? 목숨 거신 것 같은데? 아이고. 2991님. 요즘 옥수수 수확철이라 옥수수 선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골 언니가 옥수수를 230개나 보내줘서 들통에 8번째 찌고 있습니다. 주위에 나눔도 하고 냉동시켜 놨다가 겨울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옥수수 와 옥수수 부자 됐네. 230개나 와 주변에 나눔하고도 많이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냉동 급하게 이제 바로 냉동을 시킨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겨울까지 갈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드시는 쪽이 맛 유지에 유리하다고 맛 유지에 유리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믿거든요. 그냥 뭐 냉동시켜놨다가 나중에 데워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고 좋다. 옥수수 맛있죠. 그리고 이영우님 장화가 너무 예뻐 보여서 큰맘 먹고 남편은 밤색 저는 녹색으로 커플 장화를 샀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재밌어 하네요. 나란히 이거 신고 남편 쉬는 날 한강 데이트도 다녀왔어요. 우산도 하나만 쓰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걸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조금 설레기도 했네요. 다음 주에도 비가 올까요? 기다려줘요. 하하하. 그야말로 진짜 행쇼 샤연이네. 아우 이렇게 두 분 좋으세요. 오,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진짜 사랑하신다 두 분. 아, 이 더위에 팔짱 끼는 것도 진짜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더위에 비까지 온다? 그건 정말 세기말적 사랑이야. 이건 목숨 걸었지.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진짜 사랑하시는 정말 두 분의 사랑 영원하길 forever 예 빌어드리고요. 장화 이쁜 거 사면은 엄청 비 오는 거를 기다리시잖아요. 비가 오면 또 싫은데 또 영우님 생각해서는 비가 좀 왔으면 좋겠고 모르겠다 나는. 4851님 인디 내일이면 15년 동안 저의 발이 되어주었던 오래된 첫 차를 폐차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이 녀석과의 마지막 퇴근길이네요. 즐거운 추억들이 참 많았는데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첫 차는 잘 보내주고 한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가 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디인과 함께 할게요. 예. 아, 이동수단이 달라져도 스디인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아, 저도 근래에 저의 첫 차를 이제 팔았지 뭐. 폐차, 거의 폐차 수준이었지. 딜러한테 넘겼는데 폐차한다 그러고 또 그 차를 잘 수리해 고쳐가지고 뭐 외국으로도 수출을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정들고 아,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에 진짜 슬프더라고요. 진짜 슬프더라고. 나 지금 또 읽으면서도 막 그러네. 그래요. 아, 덕분에 잘 지금까지 4851님이 무사히 성장하신 거니까 기쁘게 보내드리고 또 새로운 붕붕이 만날 때까지 저희 매일 함께 하는 거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에픽하이의 Fly였습니다. 4773님 신청곡이었고요. 오늘의 장면 만나봤습니다. 정든 차 보낸다는 사연 공감하시는 분들 많네요. 그렇네. 그리고 그 날달걀 사건 일부러 한 건 아니겠지. 예, 아닐 거예요. 그죠? 모르죠. 근데 솔직히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의 장난치신 걸로, 일부러 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보통 뭐 날달걀인지 삶은 날달걀인지 구분이 좀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보냉백에 챙겨 먹으라고 삶은 달걀을 해주셨으면 그 찜솥기에 거기서 만든 거기에서 바로 담았을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담고 용기에 담고. 그래서 날달걀은 냉장고 안에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섞여 들어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미궁 속으로. 자, 5355님. 인디,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미용실에서 열펌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니지만 기분이가 좋아요. 그죠. 뭐 미용실 다녀와도 그 남자분들이야 뭐 커트를 심하게 하고 저도 좀 눈에 띄게 보이게 짧게 깎기도 했지만 여성분들은 끝에만 살짝 치고 아니면 살짝 그루브를 좀 더 심하게 말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색감도 이거보다는 지금 이 블랙 괜찮은데요. 햇빛에 비쳤을 때 살짝 파란빛이 도는 블랙 어떨까요? 이럴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해가 떠야 알지. 그러잖아요. 그런 미묘한 변화도 나는 아니까. 그리고 가서 또 샵 선생님이 해주시는 모습 약간 좀 누리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 전환하기 딱 좋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펌 잘 말고 오셨나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5355님께서도 오늘의 장면 남겨주셨네요. 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자, 우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의 명가요들. 네. 에코의 그대도 내게도 들으시고 양파의 알고 싶어요까지 나갑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덕분에 2시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한 분만 이 뭔가 두렵고 불안한 미래에 몸소리치면서 떨고 계십니다. 3343님 운전 중 급하게 차 세워두고 문자 보냅니다. 인디 형님 살려주세요. 저 진짜 실수입니다. 날달걀 깨고 샤우팅하던 아내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오해 풀어주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들으시다가 이거 분위기 이상하게 돼가네.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냉장고에 삶은 달걀이 있는 곳과 날달걀이 있는 곳은 다를진데 요게 실수일까요? 두 분의 후일담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지금 콩 게시판에서 부인님은 굉장히 네, 화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유, 3343님 운전 조심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아주 유쾌하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살짝 콩 깨가지고 그게 많이 이제 묻지도 않은 것 같고 날달걀 그 액체가 만약 통풍 시트라도 들어갔어 뭐 이러면 어우 그 뭐 청소하는데 뭐 난리 날 텐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두 분 평화롭게 행복하소서. 아우 마침 시간 가야겠다 퇴근해야겠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마지막 곡 남겨놓고 저는 그냥 정당한 퇴근입니다. 자 3421님 아이 학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노래도 좋고요 웨이커의 새벽별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방송 칭찬 감사하고요 거기에 또 좋은 노래까지 이렇게 얹어주셨습니다. 웨이커의 새벽별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도망쳐.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 사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좀 더 지나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장수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양재나들목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 중인데요. 뒤로 한남대교부터 정체가 극심하고요. 이후에는 수원 진출로 2차로에서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좀 더 지나 구리 암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방영됐던 토요 명화, 일주일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우리 집 안방 극장이었죠. 그 시절 외화는 대부분 우리말이 입혀져 있었죠. 네, 화면 속 배우는 이미 입을 다물었는데 성우의 목소리는 한참이나 더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언어와 우리말의 길이가 달라서 생기는 불가피한 빈틈이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헐거운 틈마저 익숙해지더군요. 가끔 입모양과 대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와, 감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 모습을 닮았다 싶습니다. 자라온 시간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생각과 말이 시간차를 두고 자주 엇박자를 내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때도 있죠. 뒤늦게 쫓아온 그 진심이 멋쩍지 않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밤 이상우입니다.

스트로우 에어로플레인 송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23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아, KBS 토요명화. 아, 저 초등학교 때인데 토요일 밤 10시 10분. 아, 밤 10시 10분이었군요. 그때는 이 시간이 정말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밤 10시 10분. 네. 그 음악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페이스의 협주곡이 흐르면서 시작이 됐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예, MBC에서도 주말의 명화를 했죠. 주말의 명화는 그 어니스트 골드의 엑소더스라는 예, 그 곡.

0: 게 여러 번 했는데, 저는 뭐 KBS에 몸 담고 있긴 했지만, 저는 주말의 명화를 그냥 봤습니다. 예, 토요일. 뭔가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인데도요, 그냥 제 취향에 더 맞았고, 더 약간 트렌디한 영화를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예. MBC 주말의 명화가.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 없어졌는데, 둘 다.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학교 가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 두 개로 못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토요 명화를 본 걸 얘기해주고 어떤 친구는 이제 주말의 명화를 봤던 걸 얘기해주고, 예,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이제 둘 다 포기를 못 해, 둘 다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 방송 편성표가 그때는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예, 조금 이제 마음이 더 기우는 쪽으로. 예, 지금처럼 아우 뭐 별론데 하다가 뭐 다른 영화로 이렇게 막 씩씩씩 막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 이제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희귀한 경험이었었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불편함 덕분에 좋은 영화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지 씨가 안 그래도 아랑회즈 협주곡 나오는 줄 알았어요. 좋고, 정미란 씨, 토요명화 시그널 들으면 저만의 시네마 극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영화는 그 시절에 다 있었네요. 정말 그리운 시절입니다. 예, 저도 학창 시절을 되돌려 보면은, 예, 진짜 그 TV를 그냥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봤던 거, 예, 밤에 그렇게 봤던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학교에서의 생활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김영호 씨, 극장 영화 볼 때도 자막 읽기 싫어서 외국 영화 잘 안 봄. 예. 이소영 씨, 박일, 뭐 양지훈 등등 성우 선생님들. 예. 진짜 뭐 레전드 분들이죠. 예, 성우계. 2129님, 내일만 가면은 다음 주 한 주 휴가입니다. 예, 정작 휴가 보내기 전이 제일 설렙니다. 장훈재 씨, 나자리노 찾던 엄마가 생각나는, 예, 주말의 명화. 예. 아, 목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예, 1부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수박 주스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팟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그린 데이 미저리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최문선씨, 사춘기 딸한테 4살 때 사진 보내주면서 다시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와 있네요. 못 돌아가. 냉정한 것. 말이라도 상처받으셨네. 4327님. 4살 아이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꿈디가 수박주스 준다는 멘트를 듣더니 아이가 수박주스? 나한테? 라고 하네요. 저희 아이가 수박주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꿈디 삼촌 어떻게 안 될까요? 예, 라고 귀여운 네, 4살 따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10년 뒤에 최문선 씨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저 두 분한테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문선 씨한테 최문선 씨는 예, 예, 문자로 연락처 예, 남겨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승배 씨 내일 모레 오디션이 있어서 연습하다가 머리를 식히러 나와서 호수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노래에 머리가 시원해져요. 내일은 영화제 두 번째 상영일이에요. 소중히 만든 작품을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영화제 오, 작품을 만드셔 감독이신가? 그러신 것 같죠? 왠지? 예, 영화 제작자? 예. 와, 멋지십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 신청하셨고요. 코달라인 High Hopes.

코달라인 하이홉스 들었고요. 그 전에는 문승배 씨가 신청하신 콜드플레이 Fix You 예,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분 배우시네요. 예, 내일 모레 오디션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 있으세요. 예, 문승배 예, 배우가 있으시네요. 예, 아이고 그 샤이.

사랑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 박진영 씨가 나오는, 아, 그 가수 박진영 씨 말고요. 그 아이돌, 예, 출신 배우 박진영 씨가 나오는 샤이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도 출연을 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오디션 잘 보세요. 예. 나중에 또 저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 맞으시겠죠? 맞으실 것 같아요. 아, 9317님 지금 간호학과 3학년 실습 중인 학생 간호사입니다. 남들 다 방학인데 매일매일 병원 실습 중에 있는데 오늘같이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라디오 당첨 썰을 풀어주시면서 추천해 주셔서 드림팝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자주 듣게 될 것 같아요. 당첨 썰을 풀어주셨는데 뭐 팁 같은 걸 안 주셨습니까? 네. 그게 요거예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자주 듣게 될 것 같아요. 아, 간호학과, 아, 재학 중이시구나. 아유, 진짜 백의의 천사. 너무 나중에 이제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 9317님한테도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최일웅 씨가 퇴근하니까 집에 6살 조카가 와 있는 거예요. 저보고 숙제가 많아? 물어봐서 숙제 없다고 했더니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한 얼굴이에요? 이러네요. 본인은 뭔가 할 게 많고 숙제라는 게 있으면 좀 피곤한 얼굴인가 보죠? 그 조카는? 아유, 귀엽다. 자, Emerson, Lake and Palmer, C'est la vie.

패드 윌리어스 러빙 유 걸 들었습니다. 원유숙 씨가 신청하셨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입니다. 드디어 1학기 마지막 수업하고 저도 이제 방학입니다. 4학년 딸 방학 전까지 저의 자유시간을 즐기려고요. 집에서 쉴까 쇼핑하러 나갈까 행복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열심히 달리고 충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예. 이제 그 자제분 방학하고 예, 본인 그 방과 후 강사 이제 끝내시고 그 틈이 약간 있군요. 아, 뭘 하시면 좋을까? 예. 둘 다 하세요. 예. 며칠 되면은 뭐 하루는 그냥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하루는 쇼핑하러 나가셔도 되고. 예.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밤 예,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331님, 오늘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고 사과 문자가 왔네요. 뭐 요즘 뭐 통신사마다 유출 뉴스를 많이 봐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 문자를 쓱 보고 있는데 생년월일이나 아이디가 유출된 건 그렇다 쳐도 제 체중은 왜 못 지켜주셨나요? 이제 해커들한테 저 과체중인 거 들킨 건가요? 비번은 바꾸면 되지만 체중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이런 게 그 동그라미 좀 작아서 제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동그라미 친 게 이제 그 과체중 그 여부예요? 그런 건가? 아니 제가 잘 안 보여서 예. 그러게요. 이거 괜히 뭐 굳이 내가 과체중인 것까지 유출이 된 거야. 6445님 볼일 보러 나갔다가 비 와서 택시를 탔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의자에 앉는데 제 엉덩이가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빗물 때문에 엉덩이 젖었다고 하니까 대뜸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어떡해요 하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 있죠. 제가 안 열었는데 앞에 손님이 열어놓은 건데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괜히 한 소리 들으니까 서럽더라고요. 예. 이럴 때 이제 재빨리 제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순식간에 당한 거라. 예.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너무 분해요. 이미 이제 택시는 떠났는데. 아이고. 그러게요. 예. 8713님, 몇 주 전부터 아기가 밤에 잠드는데 1시간씩 걸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노래 덕분에 시간도 금방 흐르는 것 같아서 화도 안 나고 좋습니다. 요즘 16개월이 넘어가면서 아기가 때도 많이 부리고 저한테 소리도 지르기도 하는데 잘 때는 천사같이 예쁘네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신청곡 틀어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예, 좀 일찍 오늘은 재우시고 자유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지금 틀어드립니다. 트로이스 이반의 Angel Baby 그리고 찰리 포스 피처링 Dan and Shay That's not how this works.

0: 나비 온다 왜?
1: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장마, 2번 폭설, 3번 태풍.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향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거 캘리드 타이 달라 사인 블랙 OTW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장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로린 힐의 Feeling Good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8: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대부분 도로에서 수월하게 지나는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차로 좁아져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짧게 막히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여파를 받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남이분기점에서 청주 사이로는 1, 2차로 막고 작업 중인데요. 여파로 청주 나들목 일대 1km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이고요. 장성분기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반대쪽 익산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고창분기점 갓길에서도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목포방향 안산분기점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앨리스 쿠퍼, You and Me,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657님, 경남 김해입니다. 에어컨 공기가 답답해서 해반천 물길을 걷고 있어요. 자연이 주는 시원함이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폭염 아닌가요? 예, 열대야, 중부지방은 지금 열대야 예,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6393님 아내는 아들 태권도 공개 수업 가고 저는 5살 딸내미와 미술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서 물감 놀이하는 거 질색하는데 용감하게 빈틈을 노리는 중입니다. 딸아이와 좋은 추억 하나 쌓고 있어요. 드림팝 들으면서. 네. 아까 그 백상진 씨가 아드님 태권도 공개 수업 가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남편분이신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백상진 씨는 몇 번 오셨거든요. 근데 따님 얼굴을 보니까

0: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닮았어. 아, 그러시구나. 집에서 물감놀이 하면 뭐 치우는 게뭐 아이 몫인가요? 부모님 몫이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몫이니까. 귀엽습니다.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씨도 김해에 계시는군요. 운동장 돌고 계시다고. 예. 그리고 4859님, 요새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오늘은 늦게 들어오라고 했더니 연락 없이 아직 안 들어오네요. 이런 말은 참잘 듣는 남편 칭찬해요. 예. 들어오실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6393님, 그리고 4859님한테, 2657님한테도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밤, 예,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어제 클래식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을 들었는데요. 에릭 카르멘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이 이 곡을 샘플링한 곡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예,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김은경 씨가 신청을 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김해 파티인가요? 예, 여기도 김해입니다. 밤이라 바람이 조금 있어서 걸으러 나왔습니다. 예, 6951님 김해에서 많이 듣고 계시네요. 신종진씨 내 나이 50 깔끔하게 5km 러닝 완료. 아 옛날이요. 5km 껌이었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그러게요. 저도 10km를 거의 매일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5km는 진짜 달린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 많이 달려봤자 뭐 일주일에 많이 달려봤자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씩 5km 뛸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5km가 거의 한 10km 같이 느껴져서 날도 더운데다가 어우 막 숨이 막 턱턱 막히고 이게 그래요. 그 체력도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리하지 마시고 예. 깔끔하게 5km 러닝하신 걸로 이제 만족을 좀 하셔야죠. 예. 뭐 좀 컨디션이 좋으실 때 뭐 예. 한 10km 정도 뛰셔도 되고 가끔씩 예. 매일 그렇게는 못 뛰십니다. 아, 0556님 제가 소금빵도 좋아하고 식빵도 좋아하는데요. 그 두 개를 더한 소금 식빵을 팔길래 사봤거든요. 기대가 커서 그런지 실망도 크네요. 식빵 위에 껍데기가 가죽 심든 것 같았습니다. 질겨서 이가 다 아프네요. 아, 소금 식빵. 그러겠네. 예. 소금빵은 그냥 뭐 이 부피가 별로 안 크니까 예, 그냥 위에 거 뜯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소금빵의 그 질긴 식감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짭짜름하고 그래서 아 근데 식빵은 그 아래 있는 것들을 어떡하냐. 위에 있는 그거를 뜯어서 먹어버리면 예? 아래는 또 너무 많잖아요. 그 빵 그게 소금 식빵을 파는군요. 예. 아 그리고 아까 따님 물갓놀이 해주신다는 분 아, 백상진 씨 남편 맞대요. 네. 제가 간과했네요. 아내도 듣고 있다는 걸 덕분에 후다닥 치우는 중입니다. 예. 한 소리 들으시겠네. 아, 1980님 마당에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마다 라디오 듣는 게 저희 부부의 큰 휴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상호의 드림팝을 자주 듣는데 사연이 나오면 좋아할 것 같아서 선물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마이클 볼튼의 오늘도 예, 텐트에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예, 신청을 하셨고요. 조 카커의 노래까지 듣죠. Many rivers to cross.

조카커 Many Rivers to Cross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퇴근길에 듣고 있을 남편아, 예, 아침에 다툰 거 당신이 잘못한 거다. 오자마자 사과해라. 말로 할 때, 응? 아니, 사과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시면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예? 예, 그 전에는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1980님이 신청하셨고요. 부산의 신영화씨, 예, 컬러링이래요. 아, 예, 박남희씨가

콩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어쩌라구식 말투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어쩌라구. 예전보단 많이 줄었습니다. 뭐 제가 뭐 매번 어쩌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조스 스톤 4 and 20.

이상우의 드림팝. 예, 나와줘. 그때. 예, 언젠가 코코 풀 버전으로 들어주세요. 예, 김영임 씨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사카모토 류이치의 코코. 예, 풀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이 시간대 이제 로고가 들어가죠. 예. 오늘 1타 쌍피. 예. 아, 참 저렴하다 진짜. 제가 얘기하고도 이게 또 감동을 확삭 이렇게 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듣고 저 인간은 왜 또 예, 아니 뭐 그렇다고요. 아 좋네요. 예, 풀 버전으로 들으니까. 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러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4213님, 형부가 호주분이신데 언니랑 20년간 호주 생활 청산하고 한국 귀국했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캠핑장 가서 불멍 때리는 거라네요. 캠핑을 한 번도 못해본 언니 부부 위해서 캠핑의 낭만에 젖을 수 있게 저 요즘 캠핑 꿀팁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말 K캠핑은 이런 거다 하고 제대로 보여주려고요. 아니 형부가 호주 분이시면은 호주에서 캠핑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예? 캠핑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호주가. 예? 아니 아무리 도시에 사셨다고 해도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아니 캠핑을 해보셨는데 K캠핑이 궁금하신 건가? 글쎄요. 궁금하네요. 예. 잘 알려주세요. 예. K캠핑은 뭐 먹는 게 다죠. 먹는 게. 예. 아, 수박 주스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0309님, 드림팝을 좋아하는 고3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차에서 딸 기다리는 중이에요. 음악 신청합니다. 챗 베이커 곡 아무거나 틀어주시면 감사. 예, 딸내미가 LP까지 살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랍니다. 꼭 부탁드려요. 오, 진짜요? 야, 안목이 예, 있는데요. 자, 따님을 위해서 신청하신 챗 베이커. 오늘은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준비했습니다. Frank Sinatra의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까지 두 곡 듣죠.

눈 내리는 겨울밤이 생각나는 음악이네요. 예, 겨울아 빨리 와라. 예, 걱정 마세요. 몇 달만 있으면 또 옵니다.

4635님, 포천에서 택배 배송하는데요. 장대비가 내리는데 상품 젖을까봐 저는 비를 맞고 수레에 실은 상품 젖을까봐 우산 쓰고 배송했습니다. 고객들은 이 마음을 알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제 작업실에 와서 출첵합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좋게 하시려고. 아유, 진짜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습하고 이럴 때 너무 힘드시겠어요.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Live A Bewitched.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섭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4357님 제트로 툴의 엘레지 오늘 끝곡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입니다.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은 토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에요. 논밭에 심어둔 각종 먹거리가 쨍한 햇볕을 받으며 자라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 열기 덕에 불필요한 것들도 쑥쑥 큽니다. 그래서 이맘때 김매기를 꼭 해야 한대요. 김매기는 단순히 잡초를 뽑는 것만이 아니에요. 햇볕에 굳은 겉흙을 잘게 부수어 땅이 숨쉬게 하고 수분이 잘 유지되도록 가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곡식과 과일의 단맛이 결정된다면 땅이 얼마나 기름져 있냐에 따라 찰기와 강도가 정해진다고 하죠.

땅에 뿌리 내려 사는 것들은 이 더위 속에도 잘 커가는 중입니다.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이 여름 동안 어떠한 성장을 이뤄낼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여름 이야기 무한궤도의 노래로 7월 23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김매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냥 잡초 팍팍 뽑는 걸로만 알았는데 흙을 이렇게 갈아주면서 또 흙이 숨을 쉬게 하고 작물이 잘 자라나게 하는 그 기초가 되어준다는 거.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비처럼 내린다 해도 내 자신이 잘 갈려진 흙처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갑자기 나는 준비돼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5831님, 여름마다 복숭아 배달해 먹는 농장이 있거든요. 농장에서 드디어 예약 문자가 와서 바로 주문했어요. 예약이 30분 만에 끝났다는 거 보면 다들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7월 말에 따서 8월 초에 보내준대요.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는 농장인가 봐요. 와, 그냥 마트에서 사 먹기만 했지 이렇게 복숭아를 농장에 배달해 먹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진짜 복숭아 매니아들은 이렇게 또 자기만의 주문 농장이 있겠죠? 이선우님, 부모님이 자두 농장하셔서 또 한 상자 보내주셨습니다. 자두 비빔국수를 해먹었어요. 소면을 삶아서 넣고 자두 두 개 썰어 넣고 오이랑 상추 넣고 양념장에 슥슥 비비면 되는데 아주 별미예요. 꽤 맛있어요. 하시면서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니 자두 비빔국수 이게 어울리는 맛일까? 했는데 사진 보니까 침이 나옵니다. 새콤달콤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빔장의 새콤달콤, 자두의 새콤달콤이 환상의 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는요. 맛도 그렇겠죠.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제로 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영계백숙 정준하와 애프터스쿨이 함께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박명수, 제시카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909님, 친구랑 집에서 바느질 하고 있어요.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꼬마 친구들한테 선물할 키링을 밤마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4-5시간씩 자면서 만들고 있다길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하자고 했네요. 저 얼마 전에 퇴사하고 잠깐 쉬는 중이거든요. 친구가 있다가 먼저 잠들면 저도 몇 개 만들어 둘까 봐요. 와, 진짜 의리 있는 친구네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교보제와 또 선물들 만드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친구분은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선생님이시네요. 본인이 직접 선물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감동입니다. 박윤조님, 저요, 좋아하는 선배가 생겼어요. 같은 과라서 공부 쪽으로 많이 챙겨주는 엄청 따뜻한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몇번 해봤는데 공부 쪽 말고는 반응이 크게 없으세요. 저한테 사적으로 관심이 없나 봐요. 짝사랑이라 좀 씁쓸하지만 제가 좋으면 됐죠, 뭐. 흑. 흑은 왜? 네, 짝사랑의 슬픔은 숙명이죠. 짝사랑하는 자. 슬픔을 견디라. 근데 이 선배님이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윤조님이 공부를 핑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저 희망 고문하는 건가요? 4285님, 30년 차 간호사예요. 요즘은 이직을 고민할 만큼 지치는 날이 많네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며 견디는데 자꾸 상처받는 일이 늘어요. 잘하고 있다고, 잘 해낼 거라고 제 자신에게 토닥토닥 위로를 건네봅니다. 30년 차시면 베테랑 오브 베테랑 아닌가요? 그런 분도 지친다니 정말 우리 간호사님들 쉽지 않은 업무들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다들 너무 존경스럽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또이 고비가 넘어가리라 믿어요. 김유나의 Going Home 7234님 신청곡이고요. 2767님 신청곡 이소라의 신청곡 보내드리죠.

너도 마저 잠든 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 풀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그런 날이 있다. 지금 내 삶은 다 꿈이고 이 꿈에서 깨고 나면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든 5살, 아니 6살쯤 된 꼬마여서 아, 잘 잤다 하고 일어나 빈둥빈둥 놀면 좋겠다 라는 상상을 하루 온종일 하게 되는 날 말이다. 오늘이 그랬다. 사무실 구석에 놓여진 고장난 복사기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쾅쾅 얻어 터지고 집에 겨우 돌아왔는데 텅 비어있는 집이 영 허전해 보인다. 아, 엄마 없네. 엄마 보고 싶다. 아, 아빠도 없네. 아빠 보고 싶다. 회사에 취직하고 독립해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인데 애처럼 징징대며 나 좀 챙겨달라고 떼쓰고 싶은 날이 분명 있다.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가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방을 등에 맨 채로 바닥에 벌러덩 누우면 엄마가 그런 나를 일으켜서 가방을 벗겨주곤 했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가방을 빼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영원히 등이 베긴 채 누워있는 사람이 된다. 어릴 때는 신발 벗겨달라, 양말 벗겨달라 뗐으면 아빠가 딸 자식 잘못 키웠다 혀를 차면서도 결국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신발을 벗고 정리를 하고 양말을 뒤집어지지 않게 잘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 해주지 않으니까. 어디 보자, 밥솥에 밥이 있던가. 없네. 아침에 미리 밥 해둘 걸. 즉석밥은 있나? 대충 돌려서 먹자. 배가 고프진 않은데 그렇다고 굶을 순 없으니까 즉석밥 하나 꺼내서 돌리고 있는 반찬 꺼내서 차리고 짭조름한 김에 싸서 배 채우듯 먹고 나면 설거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먹은 게 나니까 치우는 것도 내가 해야 맞긴 한데 누가 알아서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설거지 다 했고 세탁기 돌렸고 이제 씻기만 하면 되나? AI로 다 되는 세상이라며. 근데 왜 대신 씻는 건 안 되냐고. 아,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지금 한다 해. 내 한몸 잘 씻기고 나면 습기로 가득 찬 화장실 정리도 내가 해야만 한다. 수건 쓴 거 그냥 저기 둘까? 아니야, 어차피 내가 치워야 되잖아. 얼굴에 뭐 바르지 말고 그냥 잘까? 아니야, 피부상하면 나만 손해야. 머리 말리지 말고 그냥 둘까? 아니야, 엉키면 내일 고생하니까 지금 말리자. 어린아이 달래

하듯 나를 잘 다독여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생각한다. 대체 어른은 뭘까? 어른은 뭐든 씩씩하게 잘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난 뭐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꾸역꾸역 떠오를 테고, 그럼 나는 또 나를 깨워 출근이라는 걸 할 테고, 그렇게 하루하루씩 살다 보면 나를 챙기는 데 능숙해질까? 그럼 그땐 이 모든 게 괜찮아질까?

홀로 정키 그리고 김나영이 함께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힘든 하루 보내고 나면 아 누가 나 좀 챙겨줬으면 하게 되죠. 아이 때는 부모님이 나를 먹이고 식히고 입히고 재웠다면 어른이 된 지금은 내가 나를 챙겨야 하잖아요.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요. 지친 나를 잘 먹이는 것도 나, 잘 씻기는 것도 나, 잘 달래는 것도 나, 오늘의 마무리로 나를 잘 재우는 것까지 우리 한번 잘 해보자고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김미정님 신청곡 휘성의 인썸니아 들려드리죠.

거미의 미안해요. 앞서 들으신 곡 휘성의 인썸니아였습니다. 유치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3042님, 중학생 두 쌍둥이 딸내미가 방에서 싸우더라고요. 왜 싸워? 하고 들어갔더니 큰애가 작은애 용돈에 손을 댔나 봐요. 한 녀석은 너무 아끼고 한 녀석은 너무 막 쓰고 어쩜 쌍둥이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다고 많이 쓰는 애한테 용돈을 더 줄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 와, 정말 신기해요.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도 같고 그리고 유전자도 상당히 유사할 텐데 성격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꽤 많죠. 정말 정말 사람이란 존재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껴 쓰는 친구 돈을 펑펑 쓰는 친구한테 줄 순 없잖아요. 아껴 쓰는 친구는 또 자기가 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아껴 쓸 텐데 또 막 쓰는 녀석은 그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쓰는 걸 텐데 참 속상합니다. 5988님 얼마 전

이번에 전역한 취준생 아들이 내일 첫 면접을 봐요.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는지 조금 전에 영상통화 걸어왔더라고요. 긴장하면 망하니까

우상통화를 통해 뭔가 길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잘 해낼 겁니다. 자이수왕님 신청곡 태연의 만약에 같이 들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528님 신청곡 박보람의 해와동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눈안 너무 예뻐 샤이니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김광진의 진심. 김광진은 1991년 한동준의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를 작곡하며 가요계에 데뷔했어요. 꾸준히 곡을 쓰며 가수 활동의 기회를 엿보다가 1994년 키보디스트 박용준과 함께 그룹 더 클래식을 결성하게 됩니다. 마법의 성을 시작으로 송가, 여우야 등이 큰 사랑을 받았고요. 더 클래식 1집은 90년대가 낳은 웰메이드 명반 중 하나로도 회자되고 있어요. 오늘 골라온 진심은 김광진 솔로 2집 My Love, My Life의 타이틀곡인데요.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너무 늦었단 말은 없어요. 꿈만큼 이를 거예요. 그대를 지켜주는 건 그대 안에 있어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5년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 스토리는 아주 간단해요. 토끼 경찰 주디와 여우 경찰 닉이 혼란에 빠진 주토피아를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뭐든지 되고 싶은 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두려움뿐이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작가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글들을 모아 엮었다는 김영아의 산문집 단 한 번의 삶 중 한 구절입니다. 우주의 만물이 그러하고 내가 그러했듯 그럴듯한 이유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변화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니.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김광진의 진심,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주토피아 OST 중에 샤키라의 Try Everything, 퀸 앤 데이비드 보이의 Under Pressure,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015B의 변해간 세월 속에서, 이승환의 변해가는 그대였어요. 이 노래 같이 들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밑줄에서 아까 주토피아 OST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이 주토피아 1, 2를 다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음악도 진짜 좋아서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도 들고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애니메이션 가장 좋아하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 범진의 인사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별거 아닌 일상을 찍어 올리는 브이로그 많이들 하시죠.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모습, 그걸 기록하고 또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건데요. 내 일상을 남들에게 공개한다면 어떤 장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를 누가 좀 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거. 아,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요런 거요. 남들 다 퇴근했을 때 혼자 야근하며 열일하는 내 모습. 아, 이 모습을 누군가가 봐야 되는데. 운전할 때도요. 나는 참 양보와 양심이 살아있는 드라이버야. 내 모습이 기특할 때 있잖아요. 거창하진 않아도 꽤 그럴듯한 내 모습. 쑥스러워 마시고 오늘 저한테 공개해주세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가 참 촬영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곡입니다. 에즈원의 Day by Day 듣고 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나의 아주 근사한 행동 있죠.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남들이 놓친 나의 멋짐 어떤 게 있는지 공개 좀 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목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와 함께 본다방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였는지 저녁 메뉴 뭐 드실 거예요? 그런 것도 좋고 사람 향기 나는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화면에 카메라 버튼 있죠? 그거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칠성급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늘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분은 오늘 1등 주인공이 또 탄생했습니다. 어김없이 8 어? 내 번호 8인데? 뒤 네 자리 8인데? 난가? 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실까요? 89 어? 8919님이 오늘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대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동료들과 단체로 커피숍에 왔습니다. 단체로 커피숍에 갔어. 그러면 즐기셔야지.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를 주시면 어떡해요. 라라랜드 출석 내기했는데 1등 하는 사람이 커피 사기로요. 제발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쏘게요. 쏘는 거 먹게요. 마시게요가 아니라 쏘고 싶으세요. 우리 8919님 맞아요. 좋은 거 주위에 사랑하는 지인들하고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부자 되는 것 같고 행복하죠. 그대 오늘 1등 하셔서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저 이보는 8919님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수다꽃이 피겠습니다. 그리고 7916님 보내주셨어요. 블랙콩언니 안녕하세요. 부산 화명동 특파원 들어왔습니다. 아, 특파원이 또 들어오셨어. 오늘도 무더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위와 좀 더 친해져야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순삭처럼 지나가나 봐요. 언니는 어떠세요? 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7916님 일단 저는 더위하고 추위를 잘 안 타서 더위하고 친해지는 노력을 딱히 하지 않아도 나름 잘 이겨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좀 명랑하게 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리고 75776님이네요. 여보 빨리 와요. 라라랜드 예쁜 콩디 보러 여행 갑시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고요. 8409님 문자입니다. 콩디 매일매일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내가 기특합니다. 오 이런 거 해내기 쉽지 않은데 약속은 5km 달리기예요. 처음에는 1km만 뛰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숨이 차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5km가 너무 상쾌합니다. 느신 거야. 지구력이 생기신 거야.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참고로 저는 50대입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50대에 접어드셨다 하셨는데 건강에 좋죠? 러닝하고 이러면? 근데 저는 한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시는지 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관절도 좀 많이 아끼셔야 할 때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 그러냐면 제 주위에서 젊었을 때 양재천을 늘 뛰던 그런 지인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건강할 때 아끼셔야

시킬 걸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끼면서 쓰는 것도 요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Fly to the Sky의 노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하고 제목이 같습니다. Day by Day 준비했습니다.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듣고 왔습니다. 우리 오수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버스를 탔는데 어르신이 타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고요. 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잘 알려드립니다. 너무 소소한가요? 하시면서 오수미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우 소소하다니요. 세상 좀 바꾸는 거 거창한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런 배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당당님이 주셨어요. 저 분리수거할 때 박스에 테이프 꼭 없애고요. 박스 차곡차곡 접어서 합니다. 저 스스로 참 괜찮은 주부다. 내가 환경을 지켰다. 자부합니다. 포당당님 주셨습니다. 우리 오수미님하고 포당당님에게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보내드릴게요. 문소연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디 오늘은 뿅아리 같아요.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원래 티셔츠가. 근데 화면에는 진짜 뿅아리처럼 노란색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차은옥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디 뽀년이 오랜만에 일찍이 출첵합니다 하셨고 8470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내 번호다 하시면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라랜드 이쁜 뽀니 누나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에 운전하면서 라디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잘 듣고 계셔. 감사하네요. 오늘도 또 출첵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프리카 북구 유친 은서 준서 새 아이 아빠 노용욱입니다. 지금 역시 대프리카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제발 비가 적당히 좀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대프리카에서 노용욱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유찬 은서 준서 새 아이의 아빠시군요. 감사하고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아파서 안 나오신 날이 있었어요. 재활용장에 박스가 너무 정신없이 버려져 있길래 제가 하나하나 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 멋진 행동이었어요. 9599님 솔선수범해서 먼저 움직이시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많으시네요. 김경수님, 반찬 준비하려고 마트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2시간 라라랜드와 달려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냥 저의 일상은 그저 저 혼자 보고 간직할래요. 황은희님,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죠. 그대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널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 김태수님, 얼굴에 작은 점을 7개나 뺐는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네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 주위에 안 계신가? 원래 얼굴에 이 점 빼고 나면 왠지 깔끔해지고 되게 얼굴색이 좋아 보이는데 금방 알 수 있는데 김태수님, 몰라줘서 지금 서운해. 그리고 올리비아 월세님도 반갑다고 이렇게 또 출첵해 주셨습니다. 루미님 반갑습니다. 콩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 후 딸내미 데리러 갑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간 우리 루미님 같이 나눠보아요. 1284님 버스 안에서 자리 양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리만 하얗지 아직 청춘이라며 저를 뭐라 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젊은데 새치가 많아서 흰머리로 보이는 그런 분들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자리 양보했다가 좋은 일 했다가 뭐라고 한 소리 들으셨어요. 저 같으면 조금 나는 그렇게 보였는데 하면서 조금 섭섭했을 것 같은데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저희 보니 옆으로 싹 빼놨다가 끼어들기 해서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주세요. 수의 썸데이 준비되어 있고요. JS의 종로에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뮤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쿨의 애상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오늘 뮤직 매직 3인조 가수들의 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멤버가 3명인 그룹을 떠올려 보시고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뽑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 매직에 선곡된 분들에게요, 치즈버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뮤직 이즈 매직. 오늘 마법송 나갑니다. 이재훈, 김성수, 유리 함께합니다. 쿨의 예상.

이어지는 곡입니다. 코요태가 노래합니다. 파란. 이 노래는요, 황희연님 이 노래 들으면 중학생 때 생각이 많이 난다 하시면서 신청하셨고, 문자 참여 준비하시고 코요태 파란 0774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노래입니다.

알리에프의 고요 속의 외침. 클럽에 갔을 때 이 노래에 맞춰 춤췄던 기억이. 이동욱님, 춤 많이 추셨어? 알리에프의 고요 속의 외침. 유튜브로 얼마 전 공연한 거 봤는데 이성우 오라버니 여전히 춤추면서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 이예숙님, 맴맴님도 알리에프의 노래 원하고 계십니다. 노래 나갑니다. 고요 속의 외침.

지금 DJ DOC의 머피의 법칙 흐르고 있습니다. 장종성님 이 노래 신청하셨고 러닝 좋아. 내가 사기만 하면 가격 폭락. 아우 슬퍼. 그리고 김민정님 DJ DOC의 미녀와 야수 듣고파요 하셨는데 어쩌지? 머피의 법칙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은홍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들어보죠. DJ DOC가 노래합니다. 머피의 법칙.

오늘 뮤직 매직 셋이 부른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쿨의 애상 듣고 왔고요. 코요테의 파란, 알리에프의 고요 속의 외침,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머피의 법칙 말고 셀리의 법칙에 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미님, 아 Y2K 오빠야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허윤서님은 한스밴드, 아 호기심. 콩디 방송이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 그래? 그리고 김영수님은 SG 워너비의 라라라. 아, 라라랜드 너무 재미있다고 우리 영수님 또 덧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47992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신청하신다 하셨고,

0: 하늘이 화가 났나 봐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은이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승마 바지를 유행시켰던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오빠들인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신나는 곡들이 나와서 좀 율동을 했더니 우리 김옥현님 제 반바지가 보였구나. 콩디 바지 천 좀 이어 꿰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그러면 이 바지는 매력이 없어. 막 찢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하동진님, 콩디님 오늘도 댄스 잘 추시네요. 김혜준님 클럽 온 기분입니다. 그치 그치. 그리고 순아님, 이번 당신처럼 살고 싶다 하시면서 순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살면 되죠. 오늘 처음 인사 남깁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랑색이 잘 어울리는 콩디님. 오늘은 옆길에 차 세우고 메시지 남기고 음악 듣고 있습니다. 호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래요. 축하해줘요 하시면서 김기수님 노래 신난다 하셨습니다. 오늘 기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저 이분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여기에서 광고 듣고 이제 한 곡 더 남겨져 있습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한숙경님, 라라님. 바지가 많이 상실되었네요. 아, 이게 매력이라니까. 오늘 뮤직 매직 3시 부른 노래 받아봤습니다. 많아요. 이경수님은 쿨의 도시의 바캉스 신청한다 하셨고, 그리고 꿈꾸자님도 새또래 그대를 사랑해 소방차의 팬이었다고 보내주셨고, 김현주님은 솔리드의 천생연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네요. 그리고 어반자카파 목요일 밤 들려주세요. 이열치열입니다. 3971님도 문자 보태주셨습니다. 김은희님, 거북이의 비행기요. 이제 휴가철이라 많이 여행 간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가거든요. 대신 비행기 노래라도 듣고 싶네요. 나도 이번 여름에 여름 휴가 없으니까 노래로라도 실컷 들어야겠습니다. 쭈니님도 거북이의 비행기. 17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고 싶어요. 육아가 힘드신 거야.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고 싶어? 우리 쭈니님. 그리고 소소아범님도 주셨습니다. 거북이, 비행기. 그리고 김혜주님, 신나는 음악 듣다 보니 다 같이 가족이 된 듯. 감사합니다. 9863님, 거북이의 비행기,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시원한 나라로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치즈버거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분 뽑았습니다. 우리 순아님, 호두님, 이명희님, 소소아범님. 아, 그리고 또 저거.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여튼 우리 작가님한테 뽑아서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비행기의 거북이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자. 거꾸로 말했어? 거북이의 비행기입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김수라님의 고3 아드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이본 이모.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학교를 다녀와 잠깐 쉬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늘 엄마가 라라랜드를 틀어놓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이제는 이본 이모 목소리가 들리면 아, 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엄마는 초년 시절에도 이본 이모의 볼륨을 높여주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라라랜드를 다시 만나셨을 때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엄마가 라라랜드를 들으며 노래도 흥얼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이본 이모께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난 주말 진로 진학 상담을 다녀오는 길에 엄마 표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돼서 저도 속상했고,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는데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늘 퉁명스럽게 말하고 짜증도 화도 많이 냈지만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밀어준 마음만큼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참, 이본 이모, 우리 엄마는 얼굴도 예쁘지만 손목도 예쁘거든요. 이모가 만들어주신 비즈 팔찌가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살짝 말씀드려봅니다.

나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SES의 달리기였습니다. 아, 우리 김수라님의 고3 아드님이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이크 빌려가셨으니까 공부하다가 지칠 때 드시라고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통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후기를 또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아름님, 아 거북이 타고 가도 되잖아요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 제목하고 팀 이름을 거꾸로 말했죠. 4459님 언니 덕분에 웃습니다. 나 때문에 웃었어. 비행기에 거북이 감사해요 하셨고 이향미님은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라라 가족들 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이승민님은 자제분이 훌륭하게 컸다 하셨고 한지원님 고3 파이팅. 우리 집에도 고3이 있습니다. 김민주님은요. 어머나. 고등학생 맞나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원하시는 곳에 꼭 진학하기를 파이팅. 그리고 김태영님도 내 아들 같아서 뭉클하네요 하셨고 이러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당당님 또 문자 주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무슨 복을 타고 나신 겝니까? 중1 아들 방금 전화 왔네요. 폰 시간 넉넉히 좀 달라고. 아직은 중1이니까 고3 되면 또 넉넉해질 거예요. 그리고 늘 따뜻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챙겨주시는 분이죠. 우리 홍정아님 굉장히 믿음직한 고3 학생이네요. 비즈 팔찌에 빵 터지셨다고. 비즈 팔찌 안 해줄 수 없을 듯요 하셨습니다. 자,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를 또 해드려야죠. 어머님이 외모도 이쁘시고 외모도 이쁘시고 손목도 좀 허전하게 느끼셨나 봐요. 우리 고3 아드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어머님의 손목 사이즈 보내주시면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저의 뇌피셜을 잠깐 전하자면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고3 성적과 이집 때문에 마음이 아주 바쁜 그런 나이일 텐데 엄마에게 엄마의 표정을 보고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줄 아는 멋진 아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었고요. 성적이라는 틀? 그런 틀 안에만 갇혀 있는 거 말고 누구를 걱정할 줄도 알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도 함께 마음에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 이번에 뇌피셜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라라랜드 봄풀리 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찾아갈 건데 오늘 봄풀리 주제 알려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문자 폭탄을 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봄풀리 주제는요. 단골 축가 웨딩풀리로 함께하겠습니다. 한여름이라 결혼식은 많지 않지만 결혼식 에피소드 떠올려보는 그 맛이 또 있습니다. 축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를 보내주셔도 좋고 내가 들었던 아주 특이한 축가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봄풀리 선물은요. 새우버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우리들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은요, 결혼식, 단골 축가가 있죠. 웨딩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가 불러주는 경우도 많고, 또 가족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 결혼식에는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서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요즘은 신랑 신부가 축가를 직접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남의 결혼식장에서 축가 듣다가 괜히 울컥해서 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봄플리, 웨딩플리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선물은 오늘 새우버거입니다. 웨딩플리 첫 곡. 아, 그래, 이 곡이 나와야지. 유리상자가 노래합니다. 신부에게.

종필님, 2244님이 신청하셨던 곡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동률의 감사 신청합니다. 7603님 그리고 공귀님도 21살, 25살이었던 저희 부부의 첫 축가였습니다. 남편이 불러줬어요. 좋으셨겠다. 공귀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축가하니까 생각났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결혼 12년 차인데 신랑이 불러줬던 축가였습니다. 7379님 참여해 주셨고 9980님 김동률의 감사하셨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저희 축가가 감사였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어머 2016년 12월 12일 저희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아,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노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승용님도 강은옥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감사.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하신 분 우리 정다정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호성님도 이 노래 원하셨고요. 이영우님도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곧 딸이 결혼합니다. 이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곧 딸이 결혼하시나 봐요. 저 이분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단테님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리고 문은영님도 이 곡은 양가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난항님도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싶다 청하셨습니다. 우리 라라가족 여러분들 가시는 길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가 노래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늘 봄플리 웨딩플리로 멋진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제일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동률 씨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하죠? 감사 듣고 왔고 그리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네 곡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을 보내주셨습니다. 8198님 얼마 전 조카 결혼식 날 신부에게 직접 불러주는데 감동이더라고요. SG 워너비의 내 사랑 그리고 5017님 노을 청혼이 짱짱이죠. 5년 전 결혼식에 불렀는데 와이프는 안 울고요. 사회를 본 친구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은 안 우셨어. 그리고 최연정님 조용히 열심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집에 가는 마을버스 기사님도 들으시네요. 귀 호강하며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님. 그리고 8941님 저한테 11월 19일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결혼했는데요. 이날 23년 11월 19일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오, 또 특별한 날 맞이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급성 장염에 걸려 퇴근하고 병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준이 빨리 나으라고 말해주세요.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감사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준님 어여어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김민지님 지친 일상을 마무리하고 늦은 밤 샤워를 하면서 이번에 라디오 재방송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주에서 그것도 아주 밝은 낮에 이보님의 라디오를 듣습니다. 제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런 호사가 남편 따라 제주살이 강행한 지 2주입니다. 김민지님 보내주셨고 뿌요뿌요님은 김동률 씨의 감사 정난양님은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김현웅님하고 손지우님은 이석훈 씨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예숙님은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7019님은 팀에 사랑합니다. 정말 많네요. 3964님 박상철의 무조건 임혜정님은 스위스로의 좋겠다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박나미님은 정인의 오르막길 그리고 9329님은 웨딩플리 신랑 입장곡 신청합니다. 김범수 나타나 오 그리고 최경희님은 성시경의 두 사람 그리고 장재훈님 부산촌놈이 서울친구 결혼식 가서 성시경 두 사람 불렀는데 너무 떨렸습니다. 송소연님 우리 언니 결혼할 때 대학가요제 출신이신 이모부가 축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모부가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성시경 두 사람을 걸쭉하게 불러주셔서 엄청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봉구님도 축가 부른 내 흑역사가 떠오른다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흑역사가 떠오르셨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오늘 웨딩플리의 마지막 곡은 성시경의 두 사람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우버거 받으실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뿌요뿌요님, 정난향님, 손지우님, 정다정님, 8198님, 김민지님, 재연정님, 5017님, 8941님,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단태님, 요분들에게 새우버거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어떤가요로 다시 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밤만 되면 아이 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내가 문만 열면

다급히 노트북을 닫아버렸다. 아, 수상하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째 저러는 거야, 진짜? 별의별 상상을 다 했다. 그런데 어제 역시나 남편 이름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그래, 결국 질렀네. 질렀어. 또 질렀어. 괜히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다. 박스도 안 열어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차갑게 목소리를 깔고. 택배 왔어. 그런데 당황할 줄 알았던 남편은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헉, 진짜? 벌써 왔어? 뭐야? 남편 목소리 왜 이렇게 신난 거지? 어때? 마음에 들어? 딱이지? 최고지? 순간 내가 더 당황해서 딱이네, 딱이야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게임기 또는 차량용 액세서리 뭐 그런 거라 생각하고 나는 택배 박스를 뜯었다. 박스 안에는 또 다른 하얀 박스가 정성스럽게 포장돼 있었다. 응? 낮은 굽에 아이보리색 양가죽, 구두 한 켤레. 나이 드니까 굽 있는 거 못 신겠어. 아킬레스건이 노화됐대. 아, 그 후로 맨날 못생긴 운동화만 신었더니 오태가 안 난다, 자기야. 아유, 요즘 누가 구두를 신어? 운동화가 트렌드야. 그래도 나는 예쁜 구두를 신어야 기운이 난단 말이야. 근데 뭐, 아유, 늙어서 구두도 못 신게 됐으니 운동화를 탓하겠어. 늙기는 당신이 뭐가 늙어? 별소리 다 듣네, 진짜. 얼굴 펴. 신발이 뭐 그렇게 중요해? 어? 남편을 의심하고 못마땅해하던 며칠을 생각하며 구두를 꺼내 예쁜 박스 위에 나란히 놔본다.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고운 색깔의 부드러운 양가죽.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서보니 참 잘도 어울리는 것 같다. 연애 때 높은 구두 신고 데이트를 할 때면 벤치에 앉아 있을 때마다 구두를 벗으라고 하고는 내 발을 맨손으로 주물러주던 남편이다. 세월이 그 다정함을 씻어낸 줄 알았는데 그래, 이런 남자였어. 결혼 17년 차 노화된 아킬레스건과 족저 근막염이 이런 감동을 안겨준다. 아, 잘 어울린다 우리 와이프. 역시 그거 아치를 딱 받쳐주는 구두래. 의사들이 연구한 깔창이라던데. 예쁜 거 찾느라 진짜 힘들었다. 내가 사이트를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 자기야. 그날 저녁 내내 생색이란 생색을 다 내는 남편이 오랜만에 귀여웠다. 이 예쁜 구두를 밖에 신고 나가기 아까워서 오늘도 그걸 집에만 신고 있는 그런 오후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하영란님의 사연에 이어서 네가 좋아 최성곤님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 진짜 어떤가요? 아 이거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여러분들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청 어떤가요 주인공 우리 하영란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원님 사랑꾼 남편분이시네요. 안윤남님도 남편분 어우 so sweet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달콤한 그런 남편분이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있죠. 노래 한 곡이 불러오는 추억의 한 장면, 요즘 내 일상의 BGM으로 깔고 싶은 노래와 이야기,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영숙님, 와 좋겠다. 새우버거 당첨자분들. 저도 새우버거 엄청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셔? 제가 새우버거 하나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님, 자상한 남편분이시네요. 부럽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들어보죠.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우리 공기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이제 저녁 준비하러 가야 할 시간이네요. 저녁 새우버거일 줄 알았는데. 아, 공기 언니 저 뭐 먹죠? 하셨어요. 우리 공기님 오늘 당첨되셨어. 근데 새우버거 아닌가? 우리 작가님한테 제가 한번 쫄라볼게요. 새우버거가 아니면 좀 새우버거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 우리 공기님 보내드리자. 그리고 김지원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보니 언니가 사연 읽어주시면서 그랬어 라고 해주실 때마다 뭔가 뭉클한 기분이에요. 그랬죠. 우리 김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478님도 안녕하세요. 배우 이보님이 맞으신지요? 맞다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연히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보이라는 추억 돋는 이름에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쁨에 눈물이 나려 합니다. 그 시절 손지창, 김민종과 더불어 출연하신 느낌, 주제곡도 스치듯 지나가네요. 반갑습니다. 이보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마무리는 콩디와 함께하는 라라랜드죠. 매일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항상 웃음나게 하는 콩디의 목소리를 들으면 졸음이 달아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3942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못 전해드린 사연이 산더미입니다.

이거 사진으로 찍어가서 제가 언젠가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말 겁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고 저 이번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8: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책은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은 깊고 사람은 잠들어 고요할 때 홀로 앉아 자기 마음을 가누어 보면 비로소 잡념은 사라지고 참다운 마음이 나타난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 드디어 우리들의 참다운 마음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Midnight Blue, 예로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짜증이 났던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요? 기분 전환이 될 만한 노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신청곡 보내주세요. 오시는 길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M뉴로 시작해서 5구로 끝나는 그대 선곡 좋다고 반갑게 인사 주셨고요. HY로 시작해서 6호로 끝나는 그대도 보미님 반가워요. 차분한 음성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어 공유하고 싶어 남겨봐요. 감정은 자동이지만 반응은 선택이다. 오, 와닿는데요. 이렇게 좋은 글귀들 남겨주시니 제가 더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혹시 해변의 길손이라는 예전 음악 기억하시나요? 에커빌크라는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클라리넷 연주가 일품인 여름의 명곡이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앤디 윌리엄스가 가사를 붙여서 멋지게 불러줍니다. 두 곡의 해변의 길손 준비합니다. Stranger on the Shore.

에크허베크의 클라리넷 연주와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들어본 Stranger on the Shore, 해변의 길손이었습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했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6년 오늘의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 게리 바로우의 Forever Love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룹이 Take That이었는데요. 그 팀의 리더이자 메인 작곡가였던 게리 바로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팀 해체라는 아픔을 겪은 뒤에 홀로 서기를 선언하며 발표한 첫 번째 솔로 데뷔 싱글이 바로 이 곡 Forever Love였는데요. 당시 영국 언론은 과연 Take That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시선으로 그를 지켜봤다고 해요. 하지만 게리 바로우는 그런 우려를 보기 좋게 잠재웠죠. 이 노래는 발표와 동시에 곧장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거든요. 들어보시죠. 게리 바로우가 부릅니다. Forever Love.

0: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1: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게리 바로우의 Forever Love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최근에는 어둠 속에서 샤워를 하는 다크 샤워가 새로운 숙면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욕실 불을 끄거나 아주 은은한 조명만 남겨둔 채 샤워를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밤 시간대 강한 빛을 줄이면 우리 몸이 보다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어두운 만큼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에는 각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크샤워를 하면요. 뜻밖에도 어둠 속에서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대요. 물 떨어지는 소리, 따뜻한 물의 온기, 은은하게 퍼지는 비누향기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늘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끔은 조명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더 또렷하게 다가온다니 말이죠. 쉬바라의 굿나잇 문,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 듀디 콜린스의 Sand in the Crowns,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바비 맥퍼린이 마법처럼 우리에게 뿌려주는 해피 바이러스 같은 노래예요.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Don't worry. 여기 내가 쓴 작은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그 노래를 음표 하나하나 부르고 싶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해지세요. 우리 사는 인생에 문제는 다 있는 법이죠. 당신이 걱정하면 문제는 두 배가 됩니다.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해지세요. 머리를 눕힐 곳이 아무데도 없군요. 누군가 와서 당신의 침대를 차지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해지세요. 집주인이 와서 당신 집세가 밀렸다고 하네요. 그가 고소해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해지세요. 날 보세요. 난 행복해요. 여기 내 전화번호를 줄게요. 걱정이 되면 전화해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스타일은 엉망이죠. 당신을 웃게 해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해지세요. 난 걱정하지 않아요. 난 행복해요.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1: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바비 맥펄이나 Don't Worry Be Happy였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떨쳐버리고 행복을 그리기로 하셨다면 시원하고도 가벼운 리듬까지 곁들이는 거 어떠세요? Gibson Brothers의 Que Sera Mi Vida, Foreign Currency의 Sarabi 두 곡입니다.

깁슨 브라더스의 캐세라미비다. 포린 커런스의 세라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미나의 운부코 넬라 사비아, 모래 위에 흔적하고요. 바비솔로가 부르는 우나 라크리마 솔비소, 얼굴 위에 눈물방울입니다.

미나의 Un poco en la sabia, 모래 위의 흔적, 바비솔로의 Una lacrima sul viso, 얼굴 위에 눈물방울 듣고 왔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일 때가 많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 응원의 말 한마디도 좋고요. 커피 한 잔, 초콜릿 하나도 좋습니다. 내가 받아서 기쁠 만한 것을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뿌려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루도 멋질 것 같아요. 오늘 그 곡은 폴모리아 오케스트라의 Please Return to Busan Port, 돌아와요 부산하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0: 한디, 말하는 것들을 보면 어쩔 땐 동생 같고, 어쩔 땐 전문가 같고, 어쩔 땐 어른 같고, 어쩔 땐 소녀 같은 이 멘트들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와, 제가 딱 원하던 느낌인데 그렇게 느껴주신다니까 괜히 뿌듯한데요. 여러분의 동생, 언니, 이모, 고모, 후배, 선배까지 뭐든지 다 되어드리는 여기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1: 제제 승원

0: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이었습니다. 어쩔 땐 차분하게, 어쩔 땐 밝게, 어쩔 땐 친구처럼 쿨하게 제 나름대로 솔직하고 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 이런 모습이 와닿았나 봅니다. 문자를 이병도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일단은 감사한 마음으로 병도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도 얼마 전에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해보는 게 저의 취미랍니다, 여러분. 이 글이 자주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그러다가 한 번쯤 새로운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두근두근하고 열어보니까 우리 상쾌한 아침 청취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제 MBTI를 한번 예측을 해보셨는데 ESTP라고 하셨나? 거의 다 틀리셨어요. 저는 INFP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그래도 이게 너무 한 가지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래서 다행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저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다 보면은 좀 저의 원래 성격을, 원래 성격이랄 게 있나 싶지만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성격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말도 많이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통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말을 해야지, DJ인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들을 또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시고 라디오가 조금 풍성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노력을 좀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화자찬 시간 같네요, 어떻게 보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 또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제가요, 되는 선 안에서 여러분들의 동생, 언니, 누나, 이모, 고모, 후배, 선배까지 다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데이즈 해픈 우연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7371님, 퇴근하면서 매일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발랄하십니다. 개구쟁이 막내 동생 느낌이랄까요? 헤헤, 상쾌한 어침 좋다. 상쾌한 어침이라고 또 구수하게. 일단은 퇴근 축하드립니다. 7371님, 아이고 이제 또 밤샘 근무하신 것 같은데 퇴근 잘 조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보도국 선배님들께서 동일인인지 몰랐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는 그렇게 진지한 척을 하더니만 새벽에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또 사람이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뉴스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뭐 상쾌한 아침에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렇게 또 이거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진지하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다양한 모습들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부끄럽기도 해요. 이제 어디서 들었다 하시면 아, 또 내 까부는 걸 들으셨겠구나 하면서. 제가 또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까불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진중한 나름 그런 느낌인데 아 참. 아무튼 2889님, 들깨 심으러 큰 형님 댁 가고 있어요. 덥기 전에 심어야 할 것 같아서 4시에 일어났어요. 힘들긴 하지만 맛있는 들깨를 먹어야죠. 새참으로 먹으려고 감자 샐러드 빵도 만들었어요. 가는 동안 상쾌한 아침과 함께 할게요. 아, 저 진짜 감자 샐러드 빵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제가 예전에 감자 샐러드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삶아가지고 그걸 수작업으로 마요네즈랑 해가지고 그 속 재료를 만들어 놓고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일주일 내내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은근 번거롭거든요. 그 다 삶아가지고 또 그거 껍질 떼고 다 으깨가지고 막 섞고 했는데 그 마켓컬 땡에 그것만 한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정말 세상이 좋아졌구나, 신세계다 싶을 그 순간에 질려서 안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들깨 잘 심으시고요. 감자 샐러드 빵 맛있게 드세요. 근데 아무래도 수제로 만든 게 맛있긴 하죠. 맛있게 잘 드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Wave to Earth의 사랑으로, 그리고 혁오 윙윙.

Wave to Earth의 사랑으로 혁오, 윙윙 두 곡 들려드렸고요. 9444님께서는 오늘부터 연휴라서 시장에 어머니 도와드리러 시장 갑니다. 차 밀릴까봐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7살 딸내미가 심심하다고 찡얼거리네요. 얼른 도착해야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유, 또 새벽 4시부터 우리 9444님도 그렇고 7살 따님도 아유 피곤하실 텐데 또 아침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 움직이셨네요. 근데 진짜 제가 운전을 안 할 때는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운전할 때 막 뒤에서 이러면 정말 불륜이어 같지만 막 장난친다고 그 아빠 어깨에다 발 올리고 막 괴롭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온순하신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러면 위험해 이렇게 하셨는데 전 지금 만약에 제가 운전하는데 제 뒤에서 제 딸이 막 제 볼에다 발 올리고 아빠 나 심심하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칭얼댔으면 진짜 큰 소리 한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렇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우리 9444님께서도 피곤하실 텐데도 딸내미가 심심하다고 찡얼거려서 짜증나요 이게 아니라 얼른 도착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참 부모님의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시장일도 잘 도와드리고 오세요. 9444님. 김희수님. 아침부터 싱그러운 향이 어디서 나나 했더니 얼마 전 구입한 비누 향이었네요. 화장실 열린 문틈 사이로 은은하게 바람을 타고 들어왔던 거였어요. 비누 향에 햄디에 통통 튀는 상큼 발랄한 진행까지 아침부터 취하네요. 근데 햄디 향수는 주로 어떤 향 쓰시나요? 참 얘기만 들어도 좋네요. 비누 향에 또 제 목소리까지 음하하. 저는 향수는 굉장히 남성스럽고 중성스러운 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디한 향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절 냄새 난다라는 그런 향? 그런 향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름철에 접어들고 나서는 이제 그 우디한 향이 나는 코코넛 향이 나는 네, 두 개가 합쳐진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꿉꿉해지니까 향수를 요즘엔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괜히 이 꿉꿉한 냄새가 더해지면 그 향, 제가 쓰는 향수의 향이 더 좀 머리 아프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향수를 잘 안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 좋아하시나요?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트래비스의 Closer.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0: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3위 그리고 1위 곡인데요. 먼저 3위는 다이나믹 듀오의 뺨이 차지했네요. 한때 뺨! 이런 추임새가 유행했었는데 여기서 뱀이 동물 뱀을 뜻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어서 대망의 1위 곡은 에이핑크의 노노노! 에이핑크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으로 지금까지도 응원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두 곡 듣고 올게요. 다이나믹 듀오 뺨! 에이핑크 노노노!
1: Bad girl gone better.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3위 다이나믹 듀오 뱀, 1위 에이핑크 노노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에이핑크 노래 1위 할만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들었었고, 이때 막 그 장기자랑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무조건 에이핑크의 노노노를 했었어요. 저는 물론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항상 꿈꾸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뭐 살랑살랑 춤추면서 슬퍼하지마 노노노 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 상상만 했어요. 상상만. 다행이에요. 흑역사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이때 정말 열기가 엄청 났습니다. 다시 컴백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5894님께서는 처음 문자 보내요. 햄디, 5시 반 출근이라 매일 쫓겼는데 오늘 빨리 일어나서 보내봐요. 오늘 인공신장실 근무 잘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간호사가 너무 적어서 인력에 허덕이며 일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파이팅 해주세요. 아이고, 5894님 파이팅!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이신가 봐요. 아, 제가 그 얼마 전 지난달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정말 새벽 한 2시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간호사님들 일하시는 거 보고 정말 너무너무, 뭐 당직 의사님분들 계시긴 했지만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진짜 극한, 응급실 갈 정도면은 정말 극한으로 아픈 거잖아요. 그렇게 아프면은 저도 모르게 아,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좀 짜증도 내게 되고, 아니면은 너무 취하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심하게 다치신 분도 계시고, 아, 진짜 이게 보통 일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아파서 응급실에 갔긴 했지만 이제 주변에 환자들 보면서 나 그 정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 아무튼 우리 5894님도 건강 잘 챙겨가시면서 일하시고요. 힘내시라고 저희 상하에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우리 5894님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 김은주님 밤새 배송일을 하며 일이 끝나갈 즈음 지칠 때 햄디의 밝고 맑은 목소리에 힘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휴무네요.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네요. 이제 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은주님.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잘 버티면은 쉬는 날 또 옵니다. 밤새 고생 많으셨고요. 아우 진짜 배송일 쉽지 않잖아요. 항상 지치실 때마다 상하로 오세요. 제가 최대한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들께 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소리 관리 잘할게요 여러분. 노래 띄워드릴게요.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지명구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10cm 그라데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10cm의 노래 그라데이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전 다은님께서요. 급! 배가 아파서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나서 오늘 처음 들어요. 아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할 듯해요.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데 아 이럴 때 정말 너무 속상하죠. 진짜. 그 저는 정말 아픈 것들 중에서 배 아픈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뭔가 참을 수도 없고 다른 아픈 것들도 그렇긴 한데 유난히 배 아픈 거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셔서 어떡합니까? 아휴, 다은님 그래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 견뎌보시고요. 끝나고 오셔서 네, 압박 스타킹 이런 거 하시면서 또 다리에 피로도 풀으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침이 너무 일찍 시작됐지만 그래도 파이팅입니다, 다은님. 노래 띄워드릴게요. 최진수님 신청곡 모노 넌 언제나.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방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오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사에 함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잘 들어보세요.

번째, 공상에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난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어떠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미국 밴드 카우치의 Saturday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2022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게요. 공상에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오, Saturday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토요일. Rest can wait. 자, 토요일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Rest can wait. 쉼은, 휴식은 can wait라고 했습니다. 미룰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었어요. 예, 긍정 can이 들렸습니다. Rest can wait. 쉼은 미룰 수 있어요. 토요일인데 쉬어야지. 쉼은 미룰 수 있다라는 가사가 들린 상황입니다. I've got a list a million letters long. 아, 이유가 여기 들렸어요. I've got a list that is a million letters long.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100만 글자 길이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니까 나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라고 아주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I've got a list a million letters long. 그죠? 정말 많은 할 일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Nothing planned. 계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Till I reach the end. 언제까지요? 끝에 도달할 때까지. 계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끝내기 전까지 나는 다른 계획은 없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o reward. 보상도 없고 I can't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없대요. To indulge in pleasures till this list is gone. 이라고 했거든요. 이 중에서 indulge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I-N-D-U-L-G-E 라고 해서 탐닉하다, 만끽하다 라는 표현인데 뒤에 in을 굉장히 좋아하죠. I can't afford to indulge in pleasures till this list is gone. 이제 확실하게 해석되시죠? 나는 이 리스트가 is gone, 사라질 때까지는 즐거움을 만끽할 여유가 없어요 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I can't afford to indulge in pleasures till this list is gone. 훨씬 잘 들리셨죠? 그 다음에 reverie won't get the best of me. 이 문장까지 들렸습니다. reverie라는 게 공상 혹은 몽상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R-E-V-E-R-I-E 라는 철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Reverie won't get the best of me. 이 중에서 get the best of me 라는 표현은요. 나를 지배하다, 나를 무너뜨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공상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예요. 공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공상에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 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미션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Reverie won't get the best of me. 깔끔하게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난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And I try, I try, I try. 나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죠, 노력하죠, 노력하죠. But I just can't get it right. 이번에는 can't get it right였어요. 나는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I just can't get it right. I just can't get it right. 자, 미션 문장 해결된 거죠. 나는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Am I the only one? 자, 질문이 뭐였죠? Am I the only one? 나만 이런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Yeah, I try, I try, I try. 그래요, 나는 노력하고 노력해요. Yet the end is not in sight. In sight.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네요가 되겠죠. Not in sight라는 게 보이지 않다라는 상황에서 쓸 수 있으니까 The end is not in sight. 하지만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오, 중간에 스캣 부분도 비비비비비비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What's it like? 어떤 기분일까요? What's it like? To close your eyes. 눈을 감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라고 한 거고 Without time bombs ticking off inside your head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머리 안에서 Without time bombs ticking off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거리지 않은 채 눈을 감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만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니까 예, 눈을 감아도 쉴 수가 없다라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What's it like to close your eyes without time bombs ticking off inside your head? 네, 잘 해석되시죠? 그 다음에 lay me down, 나를 눕혀도 이 정도 되겠고 And I get stressed out. 이 부분 들으셨죠? I get stressed out. I get stressed out. 이처럼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고 할 때 I'm stressed 이게 아니고 I get stressed out. 이런 표현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I get stressed out.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는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쉬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카우치의 Saturday.

0: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공상에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 라는 가사 어떻게 전달했죠? Reverie, 맞아요. Reverie won't get the best of me 라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Get the best of me가 어떻게 해석됐죠? 나를 지배하다, 나를 압도하다 라고 해석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My nerves got the best of me 라고 한다면요. 내가 긴장해서 망쳤어 라는 상황이 되겠죠. Anger got the best of me. 내가 화를 참지 못했어. 이런 상황에서 get the best of me, got the best of me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난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I just can't get it right. I just can't get it right. 네, 이처럼 활용해 보시고 I can't do it right. 좀 더 쉬운 버전도 있죠. I can't do it right. 네, 편하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가사 속에서 I get stressed out 이처럼 아주 좋은 표현을 활용을 해줬습니다. I get stressed out. I get stressed out. 네, stressed 이처럼 끝소리 강조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It stresses me out. 네, 이처럼 주어 자리를 it로 바꿔서 It stresses me out. 그게 나를 스트레스를 준다라고도 활용해 보셔도 가능하겠고 I feel under pressure. 이런 상황이 통하겠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I feel under pressure. 이처럼도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Reverie won't get the best of me. Reverie won't get the best of me. Reverie won't get the best of me. 두 번째, 난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I just can't get it right. I just can't get it right. I just can't get it right. 세 번째, 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I get stressed out. I get stressed out. I get stressed out. 네, 실용적인 문장들 함께 연습해 봤습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오늘도 영어 공부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상쾌한 아침만의 댄스 신고식. Good morning, wake up, dance. 1056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3시에 출근해서 청소일하고 있어요. 밤 11시까지 쓰리잡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3일 쉬게 된다는 게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들려주세요. 아이고, 쓰리잡이라니. 진짜 1056님 파이팅 하셔야겠다.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3일 쉬게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Good morning! Wake up, wake up, wake up dance! 이어서 7897님 사연입니다. 원더걸스를 사랑하는 원더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미 언니가 신곡을 냈길래 신청해요. 지금 딱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노래입니다. 유원 언니 부탁해요. 선미의 Forever July 신청해 주셨는데요. 원더걸스 팬분이시네요. 원더풀 반갑습니다. 또 신곡을 냈다면 들어줘야죠. 선미 Forever July 같이 듣고 올게요.

0: Good morning, wake up, dance. 성지은님, 헤어졌어요. 참나, 헤어지는데 저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진작 잘하든가, 안 그래요? Miss A의 Bad Girl, Good Girl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요. 있을 때 잘해야지, 어쩔 거예요, 그쵸? 잘 헤어지셨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Miss A, Bad Girl, Good Girl.
1: 제와피 Introducing Made in Asia.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부탁드립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5369님께서 와이프는 러닝 중, 저는 무릎 아파서 댕댕이랑 산책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전 진짜 전 고양이 집사잖아요. 전 그냥 댕댕이들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로. 아, 또 이렇게 아침부터. 근데 이 댕댕이들은 아침에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죠? 안 피곤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산책 산책 하고 나가는 게 너무 귀여워. 진짜 댕댕이랑 산책 잘 하시고요. 6341님께서는 오늘 아침 크루원들과 창원 용지호수 10바퀴 뛰었어요. 집 가는 중 사연 보내요. 저 여기 창원 용지호수 가봤어요. 저 여기 그 저희 이혜원 아나운서 보려고 정은혜 아나운서랑 저희 동기들끼리 창원에 갈 일. 아, 그때 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연습한다고 창원에 같이 모였었는데 그때 용지호수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 참 뛰기 좋더라고요. 네. 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5369님 그리고 6341님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좀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요? 제가 조금 수다스러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운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게 주인데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조금... 아 평소랑 비슷하다고요? 원래도 말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자미로콰이의 Love Philosophy.

0: 완전 짜증나. 이거 뭐야 진짜. 아 진짜.
1: 규순아. 어머머. 야, 너 얼굴 왜 그래? 왜 이렇게 빨개?
0: 야, 너 반응까지 그러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아니 얼마 전에 너튜브 알고리즘이 나한테 집에서 박피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딱 보여준 거야. 나 최근에 피부 좀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댓글 보니까 그 영상 추천해준 사람이 피부 관리로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
1: 어, 그래서.
0: 아, 그래서 하라는 대로 따라했지 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나 아까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 쌤이 그러더라. 그거는 피부 튼튼한 사람이 하는 거고 나처럼 피부 얇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대.
1: 야, 아니 근데 너는 그 뭐 SNS에서 봤다고 덥석 믿고 따라하면 어떡해. 박피? 너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야,
0: 너 왜 나 혼내?
1: 아니 피부 한번 탈라면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
0: 나 상처받았어. 너랑 안 놀아.
1: 아니야.
0: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 나도 피부 거울, 좋게 하려고. 나도 너처럼 좋은 피부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화내.
1: 너 무서워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개.
0: 진짜 내가 어디 화낼 데도 없고 진짜 어떡하냐. 나 이러고 어떡해.
1: 아, 일단은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얼른 회복해. 알았지? 하여간 진짜 똑 부러진 척은 다 하면서 좀 맹탕이라니까. 아, 우리 기분 전환이나 할 겸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뭐 먹을래?
0: 더우니까 냉면 어때?
1: 냉면? 좋지. 근데 너 어제도 냉면 먹지 않았어? 또 먹게?
0: 그게 그 오늘의 운세를 내가 확인했는데 그 물을 가까이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1: 아 진짜. 야 박규순, 아니 물을 가까이 하면 좋다고 냉면 해먹자고? 장난 아니야?
0: 나 다음 주에 소개팅 있잖아. 그래서 내가 피부 이거 박피도 한 건데 어쨌든 물 가까이 하면 막 연애 온도 상승하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1: 야, 너 지금 그 얼굴로 소개팅하면 망해. 그리고 그런 이유로 냉면을 먹는 게 말이 돼?
0: 너 어떻게 친구가 소개팅 망한다는 얘기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너 진짜 그래도 그런 거 좀 해주면 어때? 냉면 먹으면 나 연애할 수 있잖아. 나 지금 연애 안 한 지 13년이 넘었는데.
1: 꽤 오래됐긴 했구나. 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냉면 말고 그냥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야, 고기 소주 한잔 하자.
0: 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삼겹살이 무슨 얘기야. 삼겹살 불투석인데 나 물이 부족하다고. 뭘.

0: 권은비 언더워터 듣고 왔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뭐든지 맹신하지 말자 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 사연을 진짜 함께 보는데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누가 저일 것 같아요?
1: 가만히 있어보자.
0: 제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 휴대폰 배경화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1: 제가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이 황금나무는? 돈 떨어지는 나무예요?
0: 제가 사주 오행 중에 금이랑 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과 목을 합체한 금나무를 그 AI한테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아~ 배경화면으로 해놨고,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잠금하면은 네잎클로버로 푸른기. 네. 아, 나무
1: 그,
0: 나무.
1: 그러니까 그 상황 속의 규순이였네요.
0: 네, 규순이가 접니다. 아~ 저는 이거 믿어요. 맹신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괜히 제 침대 머리맡에는 나무 그림이 다섯 개가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건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네. 아니 어제 저희 그 커피 사러 갔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행운지수라고 적혀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행운지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어제. 저랑 이혜원 아나운서랑 셋이서 갔는데 그래서 커피값 내기를 했는데 또 졌어요.
0: 아니 그거는 제 행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동기들을 위해서 원래 베풀어야지. 제가 또 맹신하는 게 있어요.
1: 근데 왜 카드 꺼내면서 아시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베푸니까 해줄 수 있는데 왜 아시라고 했어요?
0: 쉿. 자 맹신하는 게 베풀면 돌아온다. 어디서든.
1: 그래서 그랬구나. 왜 그것도 뭐 오늘의 운세 적혀 있었나요?
0: 혹시 우리 박철기 아나운서는 꼭 믿는다 이런 거 있어요? 뭐 사주 이런 게 아니더라도.
1: 믿는다?
0: 맹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믿는다? 은근
1: 저는
0: 믿는다?
1: 근데 좀 이런 거를 안 믿는 스타일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고 아~ 좀 의지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30분 있다가 갑자기 음성 녹음이 와요. 그래서 뭔가에서 들었더니 그걸 또 철학관에 전화해서 또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아,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걸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뭔가 나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라 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어머니가 막 그때 내가 물어봤던 대로 되지 않았냐 근데 아.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제 반대급부로 오히려 그걸 안 믿습니다.
0: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KBS 들어올 때 사주 봤다 안 봤다?
1: 아, 전 안 봤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 아나운서 처음 준비할 때 네. 친구랑 그냥 길 가다가 심심해서 타로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보통 좋은 말을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아, 잘 되실 거다. 근데 저한테 대기만 성형이라고 뭐 당분간 20대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0: 용하다.
1: 제가 그게 되게 찜찜하게 있다가 네. 잊었었거든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갑자기 불현듯 그게 떠오른 거예요.
0: 용하다. 거기 어디 부산이에요?
1: 예. 부산 서면 뭐 골목 안 뭐 알려드려요?
0: 네.
1: 찾아갈 기세인데?
0: 아니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사주 보고 이러면 좋은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원래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뭐 누가 나쁜 얘기 듣고 싶겠어요. 근데 방송 이제 KBS 볼 때도 시험 봤는데 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저는 혼자서 성공할 수 없대요. 무조건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 걸그룹처럼 그룹으로 된대요.
1: 아.
0: 그래서 뭔 소리야 아나운서는 혼자 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50기가 그룹이잖아요.
1: 그룹이죠.
0: 혼자 뽑힌 게 아니라 우리 혼성 코요태잖아요.
1: 혼성 코요태요? 어쨌든. 비율이 많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 정도면 몰라도 내가.
0: 어쨌든 그룹으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뭔가 항상 바늘구멍처럼 한 명 막 이렇게 뽑는 거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룹으로 뽑는 거에는 잘 됐다. 여자 셋에 잘 껴가죠. 걸그룹처럼. 아,
1: 걸그룹 맞죠. 제 동기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녀요. 이렇게 허위원 아나운서 앞에서 안 하지만 제 동기들이 다 각양각색 매력이 달라서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다 달라가지고.
0: 여기서 이제 끝내야겠다. 오늘 훈훈한 마무리. 오랜만에.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훈훈하게 막 마무리하자 여기서. 아,
1: 그런데라고 역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0: 안돼 안돼 여기서 마무리.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 자 여기서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1: 말을 막네.
0: 오늘 걸그룹에서 마무리할게요.

0: 네, 다음 주에 뵐게요.
1: 노래 들을 곡은 소개해 주시죠, 박철기 아나운서가.
0: 걸그룹이라고 하시잖아요.
1: 네.
0: 걸그룹으로 한 1시간 활동하고 접은 노래가 있습니다.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1: 핑클이 접은 건 아니고요. 저희 50개 여자 셋이서 접었습니다.
0: 너튜브 찾아보세요.
1: 네,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듣고 올게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0: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고.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존 메이어의 Still Feel Like Your Man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난 일요일 제주도의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남부는 일요일, 중부지방은 월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이후 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 남사 졸음쉼터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남사 6교를 지나면서 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림 부근 3차로와 또 제천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임고 4터널 3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만큼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모든 게 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 사람, 사랑, 아름다운 순간들. 매일같이 오늘이 예쁘면 좋을 텐데 그건 너무 욕심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것. 어린아이의 얼굴, 수줍은 미소 앞에 옅은 웃음을 간직하는 것. 소중한 건 늘 좀 느리대도 아주 오래도록 빛나니까. 김필의 어떤 날은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오늘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김필의 어떤 날은 7월 24일 금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강수연님, 애들 방학했어요. 아침마다 우아조 듣기 전부터 애들 깨우고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집중하지 못했는데 3주간은 집중 모드로 들을 수 있겠네요. 집중해서까지 들어주신다니 아주 감사합니다. 6634님, 고향 떠나 타지에서 출근길마다 라디오 듣는데 6개월 정도 되니 출근길 외롭지 않습니다. 타지에 외로움이 있으셨군요. 이제 그곳도 고향처럼 아주 편안해지셨길, 그리고 우아조가 그 편안해지는 그 마음에 좀 일조를 했기를 바랍니다. 5276님, 어쩜 음색이 그리도 예쁜지요. 늘 힐링되는 경아님 방송이 저희들에겐 큰 위안이 됩니다. 저흰 미화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인사 주셨어요. 동료분들과 함께 들으시나 봐요. 그리고 5276님이 대표로 인사 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써니힐의 그해의 여름 그리고 김유진님이 신청해 주셔서 리센느의 프리티 걸 들었습니다. 아, 리센느의 목소리로 프리티 걸을 들으니 또 새롭네요. 6756님 다이어트 성공하겠어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에 곤약냉면 먹는데 면과 소스 따로 사서 먹는 게 더 싸서 그렇게 먹거든요. 그런데 가끔 소스를 깜빡하고 면만 가져와서 소스 없이 면만 먹습니다. 강제로 제로 칼로리 도전! 아니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소금이나 뭐 간장이라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찬 빼놓고 밥만 드시는 거잖아요. 아, 아무리 다이어트라도 이거 괜찮으신가? 물론 좀 심심하게 먹는 맛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맛있게 다이어트 하십시오. 정순아님, 갑자기 울 언니가 끓여주는 고사리국이 먹고 싶어지는 아침이네요. 난 못하는데 사 먹기도 어려운 음식이고 그 맛을 내기도 어렵고 이 고사리국이고요. 국이 육개장이랑 좀 다른가요? 저는 육개장에 고사리 많이 들어간 건 뭐 육개장이 원래 고사리가 들어가니까 많이 먹었는데 고사리국이라고 딱 이렇게 명명이 된 어떤 음식을 따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더 특이하게 이렇게 고사리를 많이 넣어서 먹는 어떤 음식일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아, 근데 고사리국 맛있죠. 저도 육개장 먹으면서 고사리만 먼저 쏙쏙 빼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특히나 그렇게 음식 솜씨 좋으신 것 같은데 울 언니가 끓여주는 고사리국이라면 그 어떤 손맛도 있으실 테고 그리우신가 보네요. 이영선님, 날씨가 계속 습해요. 단발머리로 자르고 싶은데 곱슬인 저는 습한 날엔 꽉 묶어줘야 돼서 못 자르겠어요. 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꽉 묶고 다닌답니다. 같이 노래 듣죠?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단감을 깎아 먹기 좋게 썰어놓고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꺼낸다. 하루를 잘 살아내느라 수고한 나를 위한 작은 선물.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켜고 달콤한 과일을 씹다 보면 그간의 피로도 노곤노곤 풀리고, 그래, 이런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만족감이 든다. 할 일을 무사히 마친 후에 이렇게 나른해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적당히 좋아진 기분에 또 힘내보자, 스스로에게 응원도 보내는 시간. 잘 깎은 과일 위로 캔맥주 하나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 한 컷, 125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살다 보면 종종 고단함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잘 챙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53님의 하루하루 저도 응원합니다.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6297님이 우리 아들은 조리사입니다. 내가 깰까 새벽에 조용히 나가는 우리 아들. 요즘처럼 더운 날 얼마나 더울까 걱정입니다. 힘내라고 기운 팍팍 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불 앞에서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거기다가 위생 때문에 그 챙겨 입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 꼭꼭 챙겨 입기까지 하고 그러니 얼마나 또 덥겠어요. 몸도 많이 쓰실 테고. 아, 그 6297님 아드님도 저녁에 퇴근하셔가지고 오늘 일상 한 컷처럼 시원한 음료 이렇게 마시면서 하루 잘 피곤도 풀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102님 공장 안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 켜도 29.7도예요 하셨어요. 아우, 어떡해요. 저 집에서 지금 그 에어컨 온도 한 몇 도 정도에 맞춰 놓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저는 27도 정도에 맞춰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0.5도 올리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약간 습도가 살살 느껴지면서 더운 거예요. 아, 그래서 실내에서 시원하게 입고 있는 와중에도 한 27도에 맞춰 놨는데 7102님 29.7도가 실내 에어컨을 켜도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무더운 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모두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전성환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수영의 라라라 그리고 이보미님 신청곡이에요. 사준의 메모리즈 오락실의 후까지 이어드릴게요.

이수영의 라라라, 사준의 메모리즈, 오락실의 후 들으셨습니다. 정복숙 님이 TV 화면에 아이크림이란 글씨를 보고 아이스크림? 이라고 읽었어요. 더위 단단히 먹었나 봅니다. 여름 감기 중인데 힘드네요 하셨어요. 원래 세상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지금 여름 감기 중인데도 아마 그래서 좀 더 더우신 것 같아요. 참아 막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세게 틀거나 그러실 수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이스크림? 하고 보셨나 봐요. 아, 빨리 쾌차하시길요. 여름 감기 생각보다 에어컨 아래라서 그런지 참 잘 안 났는데 쾌차하시고요. 노래로라도 일단 이 여름 함께 즐겨볼까요? 구혜원님 신청곡입니다. 쿨의 이 여름 서머,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텐샵의 You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1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교통량이 늘면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장요금소 광장부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선산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수원 부근 사고는 여전히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신갈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 남사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부근으로 정체만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나들목 진입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본선에서도 성운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남한산성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0: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little sweet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신성우의 서시입니다. 서시 하면 우리에겐 윤동주의 시로도 유명하죠. 윤동주의 서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이것이 없기를. 무엇이 없을까요? 1번 부끄럼, 2번 어지럼, 3번 간지럼.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이것이 없기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끄럼, 2번 어지럼, 3번 간지럼.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신성우의 서시.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0: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신성우의 서시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오늘의 정답 1번 부끄럼이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1319님,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 독서 모임 힙독클럽에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힙독클럽, 힙한 독서. 얼른 생각나는 건 그건데 힙독클럽이 그 뜻이 맞나요? 덕분에 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힙독이들 파이팅 하셨어요. 어떤 프로그램... 으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이렇게 책을 읽고 같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네요. 낭독도 하나요? 같이 뭐 좋은 구절은 같이 읽어본다던가? 아, 저는 낭독 예찬론자로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거를 적극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같은 문장을 읽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시도 읽으시나요? 어떤

장르의 책들을 읽으시는지도 궁금하다. 아까 퀴즈를 내고 났더니 시를 읽으시는지도 궁금하고. 요즘에 참 시를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엔 꽤 시라고 하는 걸 낭송도 하고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영 시를 못 보고 있네요. 박신홍님, 교육청에 들렀는데 1층 로비를 도서관으로 개방했더라고요. 시원하게 더위도 피하고 책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 아지트 삼아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위 피하는 김에 도서관으로 가셔서 책 읽고 이런 거 참 좋네요. 교육청 뭐 이런 곳, 주민센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참 가서 보면 요것저것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은데 근데 이런 것도 찾아보려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박진홍님 잘 가보신 것 같네요. 1029님 제가 이래서 우아주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추억 소환해주는 노래 저에게는 딱입니다 하셨네요. 이번 노래도 마음에 드실까요? 데이비 포스터 올리비언 뉴튼 존의 The Best of Me 그리고 리앤 라임스의 노래입니다. Can't Fight the Moonlight.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홍정환님 옆집에서 비트와 양배추, 가지, 호박을 줬는데 비트로 뭐 해먹을까 고민이에요. 비트, 무, 양배추, 양파 넣고 피클을 만들어 파스타에 곁들일까요? 맛있겠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붉은 빛의 피클이 완성이 되겠네요. 9214님 오랜만에 듣습니다. 한 달 전 중수골 골절로 수술을 해서 운전이 어려워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 우아조를 잠시 떠나 있다 다시 우아조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더 치료가 남았지만 살만해져서 자가용을 다시 탑니다. 청취자 모든 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어요. 저 중수골이 어디지? 라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와 이게 그 가운데 중 손수잖아요. 그 손목과 손가락 사이에 그 연결하는 부위 있죠. 그 부분 뼈를 다치셔가지고 그러니 당연히 손을 전혀 사용을 못하셨겠죠. 그러니까 운전도

못하신 거고 나아가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인사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현정님, 이 더운 날 손가락 골절로 깁스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다치시는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5234님,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전미숙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잠시 쉬면서 매일 듣고 있는데 음악이 제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네요.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프다면 빨리 쾌차하시길요. 이 노래에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시호님 신청곡이에요.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이기찬의 세 사람.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들으셨습니다. 0952님, 저희 집 밥 먹으러 오는 길냥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도 이러고 자고 싶어요. 어떻게 자길래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내주신 사진을 봤더니 배 다 드러내놓고 아주 쭉 뻗어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완벽한 신뢰네요. 0952님의 이 집을 자신의 집처럼 그리고 0952님을 집사다 나의 집사다 밥을 챙겨주는 집사다 하고 완벽한 신뢰를 드러내는 포즈로 아주 편하게 자고 있네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누가 진짜 밥도 주고 다 챙겨주고 그러면 좋겠다. 0806님 아들이 깔아준 건강 앱이 연속 100일 기록을 달성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대단한 기록은 아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챙겼다는 증거 같아 뿌듯합니다. 기록 이어가 보렵니다. 아 이런 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빠짐없이 쭉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앞으로 200일, 300일 이렇게 계속 될 때마다 또 계속 알려주세요. 이소연님, 수제 돈가스 도전하려고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돈가스가 그리워서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만들어 드리려고 엄마표 돈가스 조리법 적어놨어요. 성공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누구 딸이시겠어요? 엄마 손맛 입맛 닮은 이소연님이니 아주 맛있게 만드실 거예요. 성공은 뭐 나눈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8761님 경아님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위층 꼬마가 있어요.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아주머니라고 알려줬는데 그 꼬마가 아니라고 누나라고 하네요. 아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누나야? 라고 물어보니 아이가 누나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아직 말을 잘 못하는 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저를 누나로 봐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유 정말 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센스가 일단 없으신데 아이가 그 모든 걸 다 커버를 해주네요. 근데 8761님 그 연령대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아무리

생활을 잘한다고 한들 아이들은 잘 거짓말을 못하는데 아이가 누나라고 해준 것이 고맙다고 느껴진 순간 사실 8761님의 연배가 조금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두 곡 이어듣죠. G.O.D의 Friday Night 그리고 임현웅님 신청곡이에요. 구피의 비련.

G.O.D의 프라이데이 나이트, 구피의 비련 들으셨습니다. 이완성님, 요즘 습하고 더운 날씨에 불쾌감이 높은데 아침에 경아님 목소리 들으면 습기가 제거되고 기분이 뽀송뽀송해져요.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저의 응원에 경아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빌어요. 응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제습제가 되나요? 뭐 무엇이든 좋은 것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7142님, 요즘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하시는 말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이제 좀 시원해서 살 것 같다 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쨍하게 해가 떴다가 도통 종잡을 수 없는 날에 너무 덥고 힘들기도 하지만 모아조 가족들 모두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잠깐이라도 시원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그리고 5539님, 우리 조카 하도 뛰어다녀서 머리에서 땀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친척들이 쉰옥수수라고 불러요. 쉰옥수수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방학 잘 보내. 어머, 그 아이들한테서 나는 달큰한 그 땀 냄새 있잖아요. 그 여름, 아이들 냄새네요. 그 냄새가 훅 나는 것 같습니다. 이완성님이 신청곡 들을게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까지 함께 들어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라디오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주얼리의 슈퍼스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we'll meet again. KBS Happy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마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장마가 끝난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평소보다 출근 정체가 심하지 않았던 만큼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 되고 이후 수원 부근과 남사일대로는 사고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각각 정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독립기념관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광주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여의 하류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0: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부모가 되고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방학이란 소리에 한숨부터 나오죠. 집안 어지르고 말썽 부릴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요. 이것저것 잔소리 반복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목이 아프고요. 삼시세끼 모두 집에서 차려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임 좀 그만해라. 응? 일찍 자고 일찍 좀 일어나라. 공부는 안 하냐? 방꼬라지가 이게 뭐냐? 먹고 난 그릇은 설거지통에 좀 넣어놔야지. 아이들 방학이면 사사건건 입씨름 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옥신각신했던 시간도 지나고 보면 문득문득 그리워질 때가 생각납니다. 아이 때는 우리가 잔소리 한다고 말 잘 듣는 경우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믿고 냅두면서 슬기로운 방학 생활 잘 지내보아요.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